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오프스 48 가운데 2악장 왈츠를 헤어벳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바디 플랜으로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바르게 잡혀갈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내 몸의 중심만큼이나 내 마음의 중심도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굳어진 마음의 근육을 풀어주는 마인드 플랜도 필요합니다. 몸의 계획과 마음의 계획이 나란히 할 때 더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그 마인드 플랜의 첫 걸음은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는 거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On My Own 보내드렸습니다. 클로드 미셸 쉔베르크 그리고 프란세스 루펠레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49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파트에 장이 서면 야채, 과일, 어묵 등 갓 만들어 파는 것들도 있어서 재래시장 가기 힘든 사람들에겐 편하답니다. 저도 애용하죠. 거기서 산 콩나물로 시원한 콩나물국 끓이려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 그 아파트에 장 섰던 거 기억납니다. 정말 뭔가 북적북적해서 분위기도 좋고요. 또 요즘 같으면은 거의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배달시켜서 많이 드시는데 직접 가서 튼실하고 신선한 그런 채소들 골라서 또 사시면 기분 좋잖아요. 콩나물국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듣겠습니다. 송영훈의 첼로 그리고 안드레오스 질레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원곡은 성악곡이죠. 가사 없이 그냥 모음으로만 아 하고 부르는 곡인데 워낙에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여러 악기들이 커버해서 연주합니다. 그중에서는 또 이 첼로로 연주하는 버전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9033번님, 정원님 안녕하세요. 회사 일도 사람 관계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요즘 울적합니다. 이럴 때 정원님은 어떻게 극복하세요? 정원님 목소리로 용기 내라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이렇게 뭔가 큰일이 하나 있는 것보다 저는 이럴 때 더 힘들더라고요. 뭔가 작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안 될 때 연습도 잘 안 되고 누군가의 관계도 삐그덕거리고 뭐 그러다가 손이라도 살짝 손톱 자르다가 조금 바짝 자른다든지 이런 자잘한 것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 관계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너무 억지로 막 기분 좋게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조금 휴식하는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용기 내시고요. 세용지 말하잖아요. 또 지나가면 좋은 일들 많이 올 거예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동화를 쓰고 싶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요즘이다. 매일 나는 인생의 노을빛 여정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는 시간을 보낸다. 서랍과 책장에서 뜻밖의 발견한 귀한 편지, 엽서, 그리고 사물이 많다. 더러는 여러 문학관에 건네주거나 김천 성희여자고등학교에 기증하고 더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준다. 나는 내가 받은 선물을 꼭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선물한다. 내게 선물한 분이 서운해할 수 있어서 당신이 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는지 묻고 허락을 받는다. 어느 수녀님은 그

그런 나를 보고 선물의 집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기뻤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그들은 좋아한다. 왜 그럴까? 어린 시절 작은 것에 기뻐하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일까? 세상에 시달리며 살다가 내가 준 선물을 보며 순결하고 순수했던 어린 날을 돌이켜보는 것은 아닐까? 선물은 돌고 돌아 결국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빛난다고 생각한다. 돌고 도는 동그란 기쁨.

언젠가 미국에 사는 손님이 해인 글방에 왔다. 나는 조개 껍데기에 글자를 써 목걸이를 만들어줬다. 그가 진주 목걸이를 받은 것처럼 좋아했지. 나는 목걸이를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는 수녀님이 주셨는데 잃어버리면 곤란하다라고 했지. 그가 조그만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뻤다. 더 갖지 못해 아쉽기보다 더 베풀지 못해 아쉽다. 하루하루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면서 충만감을 느낀다. 이것이 내 본래 삶이 아닌가 싶다.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소한 선물을 나누고 양보하며 배운다. 깊고 넓은 사랑을 키워야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 보물이 되도록 정성을 들여야겠다. 언젠가 수도 여정을 마칠 때까지 작은 선물을 더 나누는 수도자가 되겠다고 오늘도 겸허히 다짐해본다. 나를 받아서 키우고 길들여준 수도 공동체에 감사를 드린다. 여러 선배 수녀님과 여전히 같이 사는 여러 선배, 후배, 동료 수녀님에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서로서로 동그란 마음이 되도록 동고동락의 수련을 해온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이고 선물이다.

프란츠 드르들라의 수브니어, 추억이라는 곡을 데이빗 김의 바이올린과 가일 니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이혜인 수녀님의 단상집 소중한 보물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뭔가를 챙겨뒀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면 상대방은 나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준 귀한 마음도 함께 받는 거죠. 글에 나온 것처럼 선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이고 또 선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고맙지 않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선물이라는 게 참 받는 것도 좋지만 줄 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던 물건을 아니면 꼭 아주 아주 좋아하는 물건을 이렇게 주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행복하죠. 자, 5169번님 사연 주셨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유부초밥 도시락 싸고 있어요. 남편이랑 소풍 가려고요. 73살 된 남편 기력이 되면 영화도 한 편 보면 좋겠죠. 정원님이 사연 고르는 극한 직업 줄여드리려고 듣기만 하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네요. 정원님 말대로 어려운 클래식도 참고 들으니 점점 친구가 돼가고 있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연 고르는 게 극한 직업이 아니에요.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연이 읽는데 미처 못 읽어드린 사연을 보내신 분들이 서운해하시는 게 좀 마음 아파서 그렇죠.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유부초밥 도시락 싸서 소풍 가는 거 너무 부러운데요. 옛날에 늘 그랬어요. 김초밥과 유부초밥 무엇이 더 좋은가. 둘 다 너무 좋아해서 반반 먹는 걸 저는 가장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유부초밥 오랜만에 또 먹고 싶네요. 클래식과도 좋은 친구 되어가고 계신다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53 듣습니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레데릭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A플랫 장조 오프스 53 마우리츠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8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들으셨던 7번 굉장히 사랑스럽고 밝고 경쾌했죠. 오늘 8번은 뭔가 좀 더 진지하고 묵직한 표정을 지니고 있는데요. 헝가리 음악 특유의 리듬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애수어린 정서가 함께 흐릅니다. 브람스는 이 헝가리 무곡집을 통해서 단순한 그냥 춤곡, 신나는 춤곡뿐만이 아니라 열정, 기쁨과 함께 또 그리움과 서정도 담아내서 여러 가지 표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8번도 그런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먼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베르나르트 하이팅까지 위하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나도 조금 덜 알려진 덜 연주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약간 숨은 듯한 작품이지만 참 매력적입니다. 이 곡은 원곡인 피아노 4핸즈로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미셸 베르파, 장 필립 콜라렙, 4핸즈 피아노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8번 A단조. 아, 참 좋죠.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금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상대적으로 5번이나 1번, 4번, 6번보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8번 A단조를 피아노 4핸즈로 보내드렸습니다.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하는 4핸즈였고요. 미셸 베로프 그리고 장 필립 콜라르의 연주였습니다. 참 좋죠. 이렇게 유명한 곡 들으면 반갑고 좋지만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생소한 곡 들으면요. 뭔가 또 발견한 듯이 다른 기쁨이 있죠. 그래서 전곡 감상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3974번님. 정호님, 저는 남편과 밭에 나와 보석보다 예쁜 보리수 따고 있어요. 음악과 함께하니 더욱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 보석보다 예쁜 보리수. 남편분과 함께 그 보리수를 따고 계신 모습을 왠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예쁜 그 한 폭의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면 더 좋으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아니야?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오늘 1부 끝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준비했습니다. 가곡 송어를 주제로 해서 여러 형태로 변주를 한 악장이고요. 총 5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퀸텟 작품 중에 4악장입니다. 5명의 연주자는요. 파멜라 프랭크의 바이올린, 레베카 영의 비올라, 요요마의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에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합니다.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0: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세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펠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펠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구모균 작사 작곡 기억의 향기 베이스 손혜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들어.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7: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8: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9: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1: 네.
1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0: 맥스 안 터져요.
1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0: 맥스 안 터져요.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관자이요.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ARD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라벨의 라발스 등을 연주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4개와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를 들려주죠.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노래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220년 역사의 루체른 심포니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하엘 잔데를링이 지휘하고요. 한재민의 첼로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결성 54주년을 맞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에딧 피아프의 샹송, 엔니오 모리콘의 영화음악 등을 연주하죠.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책 선물입니다. 작가 이단의 콩깍지라는 책인데요. 반려자를 떠나보낸 절망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저자의 홀로서기와 삶을 돌아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펠릭스 사유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츠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865님 사연입니다. 평일 아침에 일하면서 주로 들어요. 풍경이 빠르게 바뀌는 걸 보며 듣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더 좋아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풍경, 창밖을 보고 계신가요? 정말 이 계절이 바뀌면서 풍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죠. 저도 연습하는 그 스튜디오의 창에서 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바깥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초록색 변하는 거 보면서 야 초록이 이렇게 금방 짙어졌네 이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요. 풍경 바뀌는 거 보면서 음악 들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아 알함브라 궁전 여기도 안 가보신 분 꼭 한번 버킷리스트에 담아보세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여 아람브라 궁전에 가시게 되면 꼭 이 음악과 함께 가십시오. 거기서 들으셔야 됩니다. 4679번님, 엄마 따라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엄마가 매일 즐겁게 듣는 라디오 채널인데 핸드폰 앱으로 처음 다운로드 받아 저도 멀리서 클래식 듣네요. 집안일 하면서 듣고 있으니 마음이 엄청 편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엄마 따라 아당에 엄마가 아주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선물을 해주셨네요. 꼭 여기서 둥지 트시고 매일매일 오시면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679번님 환영합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오페라 아리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들리죠.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운명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듣겠습니다. 정말 이 따다다단 요 네 음을 모티브로 해서 이 엄청난 교향곡을 만들어낸 베토벤의 천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곡을 또 오늘은 제가 가장 최애하는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운명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참 이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건축물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정감 있고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자, 3031번님 사연입니다. 잠들어 있던 집을 깨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두 달. 엄마가 아파온 7년 동안 박제되어 있던 집안 곳곳을 찬찬히 뜯어내 새롭게 조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을 위해 엄마 방 벽면 곳곳에 붙여뒀던 유의사항들도 이제 모두 떼어내고 엄마 방을 엄마가 아프기 이전으로 되돌려뒀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아픈 작업을 하셨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편찮으셨으면 한편으로는 또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또 간병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3031번님도 이렇게 방 새롭게 단장하신 것처럼 마음

단장도 새롭게 하시고 엄마는 예쁜 모습 추억 속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애절한 음성 그리고 알렉산더 빌루마니스가 주연하는 라트비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와 알렉산다 빌루마니스가 주연은 라트비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044번님 사연입니다. 정원님, 강아지랑 산책할 때도 클래식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댕댕이랑 산책하면서 듣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하셨어요. 아, 이 읽는데도 행복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요. 우리 댕댕이도 같이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혼자 귀에 이어폰 꽂고 들으시나요? 아마 댕댕이는 그냥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좋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평화롭고 따뜻한 곡 함께 하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가운데 에어, 카를 뮌시커가 주연은 슈투트가츠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 조 가운데 에어, 칼 뮌히가 가주연은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켈틱 우먼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이니스프리의 섬.

0: 이니스프리의 섬, 켈틱 우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4: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해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해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해환경.
1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8: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9: 오늘 마지막 곡은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원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곡인데요. 킹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걷지도 못하는 아기였는데 조금 지나서 보면 막 뛰고 이모 잘가 말도 하고요. 이 계절 여름도 그런 것 같아요. 아가 전니처럼 조그맣던 입이 자라서 어느새 짙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봄꽃들이 진 자리 주홍빛 능소화가 아름답게 피어 골목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네요.

방황하는 청춘들의 빛나는 순간을 담은 영화죠. 월플라워에서 주인공 찰리는 터널을 달리는 차 안에서 바람을 맞으며 이렇게 말하죠. 이 순간 장담하는데 우리 삶은 무한해. 맞아요. 마음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한 우리도 매 순간 성장해 갈 거라고 믿어봅니다. 한층 더 푸르러진 여름나무처럼 우리의 세계도 한 뼘 더 넓혀볼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이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은 영화 월플라워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데이빗 보위의 히어로즈.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에 쓰였어요. 팔 벌리고 드라이브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그 장면 굉장히 유명한데, 그리고 이 영화에 명대사들이 참 많아가지고 정말 무한한 자유를 표현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오프닝을 읽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 영화가 그때 봤을 때는 확 와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 뭐가 무한하다는 걸까? 여기서 막 무한한 자유를 느낀다고 이 터널에서 순간 깨달았다면서 막 나레이션이 흐르거든요. 이 음악이 나오면서. 네, 그런데 오늘 오프닝에 정답이 있었네요. 그쵸, 그 순간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악을 들으면서 드라이브를 할 때 그 자유를 느끼던 그 행복하던 그 순간. 그쵸, 한계를 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무한한 거였네요. 그런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매 순간 이 여행이 너무 좋으면 곧 끝나겠지. 곧 도착해 있을 거야. 곧 끝날 거야. 이런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신 안 좋은 고통을 겪을 때는 되게 좋은 버릇이거든요. 이곧 금방 끝날 거야. 같은 이제 주문을 되뇌이니까요.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곧 끝날 거야. 분명히 더 아플 거야. 근데 이거밖에 안 아파 하면서 끝나면 다행이니까. 저에게 그런 부정적인 한계를 정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계를 정하지 않고 기쁨, 행복 마음껏 즐기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계절, 이 여름의 기운을 잘 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청량한 기운을 잘 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0: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ERP?
4: 전

두 곡 들으셨습니다. 파엘벨의 캐논을 조지 윈스턴이 연주한 캐논 변주곡,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들으셨고요. 앞서 들은 곡 러브어페어 피아노 솔로는 5548님이 최애 곡이라고 청해 주셨어요. 문희의 로망님, 영화음악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목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맞아요. 체험에서 영화 속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오며 마음이 일렁여요. 이 곡 피아노 솔로도요. 맞아요. 영화음악은 제목 모르죠. 거의 모르죠. 근데 정말 익숙한 곡이어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잖아요. 그쵸? 그 여자 그 남자처럼 그 음악이죠. 로이스님, 지금 숯가시랑 청상추 먹으며 듣는데 러브어페어 들으며 모르니 이마저도 우아해진 기분이네요 하셨습니다. 우아한 청상추, 우아한 숯갓. 네. 곰탱이님, 저희 농장에 보리수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는 거를 보고 가슴이 설레어요 하셨습니다. 민트조아님도 도심 속에 나무 그늘이 있는 게 참 고맙고 좋아요. 여름이 되니 그늘도 점점 자라나네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식물과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 요새 배움의 계절인가 봐요. 또 영화로 사랑도 배우고 어제 잘 보셨나요? 영사배? 요새 식물을 보면서도 너무 많이 느껴요. 집에 그 요새 그 꽃 같은 거 마당에 키우는데 예전에 집에서 화분을 키울 때면은 꽃을 잘 못 키우니까 애들이 꽃이 다 떨어지고 시드는 것 같으면 그냥 나는 꽃을 못 키우는구나 하면서 누구를 주거나 죽었구나 하면서 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김포 주변에 농장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고 다시 필 수도 있다고 물을 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놔뒀더니 한 몇 주가 지났나? 한 달이 지났나? 아예 말라붙어서 죽은 꽃이었는데 다시 완전 새꽃이 만개하면서 피는 거예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 생명이라는 게.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부딪혀서 똑 부러진 그 가지를 제 친구 엄마가 이렇게 기부스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또 툭 쳐갖고 걔가 이렇게 덜렁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그대로 뒀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수액 같은 게 나와서 걔네가 붙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또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신비 같은 게 다시 살아나는 기분도 들게 하고 너무 고맙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명, 네, 화초 키우는 것, 네,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들도 좋지만 네, 반려식물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신청곡 이어가겠습니다. 이진희님, 영화 코다 에밀리아 존스의 Both Sides Now 청해봅니다.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분이 허리를 숙이고 뭘 줍고 계시더라고요. 지켜보니 인도에 나온 달팽이를 주워서 풀로 보내주고 계셨네요. 전 피하기 바빴는데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이어서 노스텔지어님이 청해주셨어요.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토이스토리2에서 관객들을 눈물 짓게 한 곡이었죠. 5151님도 제 유년 시절

시절을 함께한 토이스토리. 제가 5살 무렵에 처음 보고 영화 속 앤디가 대학생이 될 때 저도 대학생으로 졸업한 영화라서 더 남다르게 느껴지는 영화인데요. 토이스토리 5도 보러 가려고요 하셨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에 이어서 로비 윌리엄스 비욘더 씨 사랑스러운 애니 니모를 찾아서에서 들으셨습니다. 영화 본 얘기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세계의 주인 많이 보셨네요. 네, 고은수국님, 저는 세계의 주인 봤어요. 피해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섣부른 평가가 얼마나 큰 자신의 오산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짱바님, 세계의 주인,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겼어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세차장신에서 제일 슬펐던 하셨네요. 짱바님이 참 세계의 주인 많이 글 올려주셨었는데 이렇게 좋은 영화를 또 이렇게 OTT에서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많이 궁금들 하셨을 텐데 극장에서 놓치신 분들은 또 감독상 받았잖아요. 용가은 감독님이 그 영화에 대한 그 대단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네, 예술이 주는 영향력, 그 직접적이진 않잖아요. 네, 문화니까. 아,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후기들, 다양한 후기들을 읽을 때 뭉클하더라고요. 고은수국님 후기처럼.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025님, 최후의 만찬 티켓 감사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가서 봤는데 너무 좋았답니다. 대신 저는 두돌배기 손자 봐주느라 힘들었지만 감사했어요. 하셨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입니다. 스페인의 거장 고야 전시회 초대합니다.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국내 최초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회이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하나 더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몰입형 전시, 킹 오브 킹스 전시,

8월 말까지 연장됐다고 하죠. 장소는 롯데몰 김포공항점입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전시 고르셔서 고야 혹은 킹 오브 킹스 적어주시고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0: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1: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2: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0: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2: 라면 먹을래요?
4: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5: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0: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6: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히히.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유튜브 영사배. 어제 콘텐츠 첫 업로드 되었죠?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사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랑,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7944님, 손녀 재우고 편하게 듣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5239님, 옥수동 빵집도 늘 함께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 나비엔.
18: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9: 3660님, 강디 저 체험에서 커피 쿠폰 받고 동네방네 자랑했어요. 신청곡 들을 수 있는 행운도 올까요? 하셔서 신청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07 스카이폴, 아델의 스카이폴 신청해봅니다 하셨거든요. 이 곡 오늘 끝곡으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3: 기프트
2: 반쪽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0: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 듣는 거 어차피 똑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번거롭게 LP로 왜 들어? 이 말은 일부러 LP 찾아 듣는 사람들에겐 뭘 모르는 소리. 음악도 음악이지만 듣는 과정, 그게 좋은 거죠. 음반을 꺼내고 재킷을 감상하고 손자국 묻지않게 잘 닦아서 조심스럽게 이 바늘을 올리는 음악을 듣는 내 모습에 여유와 감성이 있거든요.

한 외국 작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아날로그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경험과 소유하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아날로그하게 소리 가운데 주파수를 맞추셨나요? 기다려서 아껴듣는 설렘이 좋으신가요? 네, 오늘도 우리는 느릿한 낭만주의자입니다.

0: 015B 단발머리로 12시에 만납시다. 아날로그 아날로그한 네. 우리 열만 정말 저희 실제로 예전에 LP 라디오에서 틀었으니까 여러분 저 기계 사진 찍어서 저기 홈피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예, 네, 궁금하실 텐데 매우 놀라실 거예요. 어, 저러, 어, 그, 이런. 저거 원래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 방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아비르님, LP판에 핀 났을 때 그 짜릿함. 저는 저 20대 때 갑자기 또 살짝 유행, 이게 유행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저 20대 때 유행이 한번 와서 그 LP 플레이어를 갑자기 이렇게 파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저도 그때 사가지고 LP판도 이제 사서 잠깐 듣다가 그 사람 이상하대요. 유행 지나니까 또 안 듣게 되대. 아, LP 카페 가서 칵테일 먹으며 들었는데 너무 낭만 있잖아요. 2986님. 어, 어른은 어른이다. 그런 거를 바에 가서 듣는, 난 정말, 여기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CBS 여기 방에 놀러 오세요. 아, 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 핀은 갖고 오세요, 집에서. 이수영이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수! 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설사 입어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서인영 씨 재혼 축하드립니다. 예, 저 구독자고요. 구독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소식이 들려서 꼭 믿는 분과 결혼하시는 거겠죠? 신결혼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슬픈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지금 만나시는 분과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리시고 좋은 가정, 본이 되는 가정 이루셔서 영적 후사 많이 나으시길 기도합니다. 성시경, 너도 결혼해라 이 자식아.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너 이런 노래만 계속 부르고 너는 결혼 왜 안 하냐. 너도 결혼해. 7980님.

수용 씨, 저는 아직도 턴테이블에 LP 음반 듣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음반 컬렉션이 본인 컬렉션인 그죠? 엄청 많으시네요. LP 회전 보며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 정말 최고의 감성이죠. 하시면서 이제 LP 판을 돌리는 이게 있고 옆에 이제 스피커, 진공관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핑크네요, 또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또 약간 전축으로 추정되는 이게 잘려가지고 그런 기기도 함께 이렇게 되어 있고 LP판을 다수 오 부자야 부자. 5522님, 출장 갔다가 내일 오신다던 사장님. 오늘 급히 오신다고 지금 공항이랍니다. 갑자기 기분이 다운됐어요. 정말 싫죠. 늦게 온다 그러면 정말 좋은데, 갑자기 당겨오면은, 너무 힘들어. 수영 씨 라디오 들으면서 진정, 진정, 이 와중에 선곡은 좋네요. 근데 뭔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사장님 오시겠죠. 사장님, 왜 와요? 왜 오긴 왜 오냐? 야, 그러면 나는 오지 뭐 아니야? 사장님, 입국 금지예요. 우리 멀티로 일해요. 라고 싶지만 이미 공항에 가셨으니까 사장님과 함께 커피 드시도록 하세요. 예. 또 그렇게 한잔 마시고 나면은 또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니까. 아, 저도 우리 사장님 만나고 싶네요. 내일 찾아가려고 그래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오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영시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잭스키 스폼 생폼사 448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김혜림 날 위한 이별 욜로님이 신청해 주셨고 임창정 정 결혼해줘. 아 이게 저기 사탕이가 아직 혀에 있어갖고 발음 새는 거 이해해 주세요. 얼른 깨물어 먹을까요? 끝. 뭐 집어 넣으려다가 놓쳤지? 나그네님 식사 후 커피 타임 하며 듣고 있어요. 설악산과 오대산이 보이는 에블바리 속초에서 오디오 크게 틀고 혼자 즐기고 있어요. 좋겠다. 산은 역시 바라보는 것. 두 눈에 두 산을 한꺼번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오르지 않고 바라보면은 그러잖아요. 항시 바라보며 좋다. 그래서 인근에서만 산 인근에서만 피톤치드 살짝 느끼고 숲길이 좋지. 이렇게 평지로 된. 근데 동산은 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한 뭐 길면 30분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곳을 오르락 내리락으로만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한 시간 뛴 거 뭐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저쪽 지방 덩어리의 새까만 기름이 땀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 꾸역꾸역 쌓인 새까맣고

그게 봐봐, 내가 얘기해줄게. 큰딸 결혼식 했지? 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나또 중국 여행 갔다. 어머, 어머. 친구들이랑? 아니, 몰라. 어제 그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딸 인사 왔다 가고 또 바리바리 밑반찬 싸주고 그냥 너무 정신없으셨다. 인생에 큰일을 다 치르셨네. 이제 정신 차리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어요. 지금부터는 수영 씨랑 2시간 즐겨볼게요. 이제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지시고 커피 드시면서 이제 그냥 무료한 일상도 좀 보내보세요. 자, 저희 열마는 언제나 결혼, 출산, 육아를 장려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세요, 출산하세요, 아기 기르세요. 쿨 결혼을 할 거라면 1164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박진영 청혼가.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아.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50대 후반 되고 보니 애들도 사춘기라 힘들었을 텐데 뭘 그렇게 가르치고 고쳐주겠다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허날 투닥거리고 우르렁우르렁 그렇게 쓰고 가요. 이 노래 가사요. 구구절절 맞더라고요. 6932님의 신청곡 악뮤 옳은 사람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J2 유승범 6976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가벼운 교통사고로 한 달 정도 쉬고 쉬어가는 김에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한 달 더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가볍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쉬었으면은 어디 뭐 부서지거나 수술을 했다거나 그러셨나 본데요. 아 어쨌든 저도 뭐 이런저런 사고가 났지만은 아무리 경미해도 몸은 놀래더라고요. 우리는 항시 몸을 조심하고 꼭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걸었는데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걸을 때도 조심조심.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는 몰입형 전시 킹 오브 킹스. 롯데몰 김포공항점에서 8월 말까지 연장 전시 중입니다. 10만 청취자 20분께 초대권 2매씩 드려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성함 적어서 생방송 중에 신청해 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신지 올웨이즈 116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825님이 오늘 들려주신 음악들이 너무 제 취향이라 참을 수가 없네요. 참지 마요. 참지 마. 덕분에 좋은 음악 속에서 즐겁게 일해요. 감사수영님, 0825님. 음악에 대한 감사는 오직 이지연 PD님에게 돌립니다. 아, 그리고 안 궁금하시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정보 좀 알려드릴게요. 이지연 PD님은 저녁으로 갑니다. 방송 뭐지? 어디로 간다?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디 방송으로 간다 그랬지? 저기 파프로 저녁에 6시에 거기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지현 PD님의 향수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저녁 6시에 다음 주부터죠? 이번 주까지만 여기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녁으로 꺼지기로 했어요. 사실은 저희끼리 우습게 처음으로 밥도 먹고 이렇게 아수움을 영재 PD님의 빠이빠이예요. 소맹이. 그래서 참 그동안 미운정이고 고운정이고 다 들었었는데 와서 또 얼마나 재롱을 부렸나요. 재롱둥이 징징둥이 정말 누나들한테 계속 이리 찡 저리 찡 이렇게 하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음악 깔고 나는 근데 뭐 헤드폰을 안 껴가지고 음악을 그걸 까는지 효과음을 까는지 난 안 들어. 서로 각자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진상 PD님이 또 6시에 진상 부리러 가니까 거기 가서도 네 맞아요. 저녁 스케치 지금 이미 스케치 엄청 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막 틀어제낄 것들 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우리 PD님이 하시니까 PD님 혹시 좋아하셨던 분들 석별의 정을 나누시길 바래요. 네. 6877 꺼지다뇨? 예. 그러게 다시 거기서 불꽃을 피우리라. 6877님 여기는 전남 진도군 매정마을입니다. 난 매정해. 매정해. 이제는 가. 요즘 우리 마을은 한창 모내기, 그렇죠. 모내기 철이죠. 지금은 뭐 세상 편리해져서 식당에 주문만 하면 따뜻한 음식이 논까지. 아, 새참이 배달로. 그러네. 꼭 어머니가 광주리에 매가지고 새참 잡수! 이러지 않아도 배달로. 한창 바쁜 농번기철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매정마을 주민분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농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매정마을에서 마을이장 이효종 드립니다. 아우 이효종 이장님 커피 매정하게 한 잔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분들께는 이장님께서 꼭 쏘시길 바랄게요. 벼들아 잘 심겨져라. 케이윌 말해 뭐해 김개월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박재범 좋아.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이장님이 많으신데 이것도 이장 파티 되겠는걸? 진도 지산면 소앵무마을 하진구 이장님도 불러줘요. 5535님. 하진구 이장님도 커피 한 잔만 드리도록 할게요. 5533님. 이장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죠? 응? 이장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쨌든 또 이장님들이 계시 요즘에 또 다들 그 시골에는 많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어린 70대가 이장님 하시고 그런다고. 야 커피 타와라 이렇게 하고 하신다고. 예. 8081님. 큰아들 생일이라고 용돈에 케이크에 선물에 가족 단톡방에 축하 메시지까지. 내가 너를 낳은 날인데. 2002년 월드컵 등이 우리 아들 사랑한다. 뜨거웠던 그때의 열기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 2002년에 낳으신 거면 2001년에 잉태를 하신 거니까 사실 그거는 월드컵 등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월드컵 둥이가 되려면은 월드컵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잉태가 돼서 2003년생이 이제 정확하게는 월드컵 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갑자기 월드컵 날 생겨서 바로 낳고 이러진 않으니까 명확하게는 2003년생들이 월드컵 둥이다. 어쨌든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잘 태어났네. 잘 태어났어. 7270님, 큰딸이 처음으로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떠났어요. 코로나 세대라 초중 수학여행 다 스킵되고 처음 떠난 여행이라 지금 너무 행복하대요. 제주 날씨 덥지도 춥지도 않고 바람도 살랑 분대요. 보내진 사진으로 저도 힐링 중입니다. 천안 월봉고 학생들 모두 무탈하게 여행 마치고 돌아오라. 원래 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이 없습니다. 중학교는 있어야 되는데 왜 안 가냐. 우리 학교는 끝나가는데 졸업사진도 찍었는데. 고등학교 땐 가나요? 안 가요? 아니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 꼭 가야 되는데 미워요 정말. 9006번님이 신청하신 정인 미워요. 이적 다행이다.

심장이 bounce bounce 허공 속에 기도하는 조용필님께서 그래도 돼. 한 해봤어요. 근데 하나도 안 똑같아. 나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님. 해봤어요. 보이 넥스트 도어 바이럴.

0: 의 MBPL 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경동 나비엔.
1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끝곡 윤상 노영심 벽. 아, 윤상 씨 분명히 강수지 씨랑 노래했는데 지금 아 작가님이랑 저랑 샅샅이 찾아보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찾아낼 겁니다. 이 곡 듣고요. 저는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헤드헌터는 고급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런 사람을 소개해주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서비스를 의뢰받은 기업으로부터 지원자 연봉의 20에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소개해주는 전문직 중 하나죠. 하지만 FM 팝스에는요, 고급 인력이 필요 없는 보통 사람들이 제작하는 아주 평범하고 보편타당하며 대중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Say Say Say 폴 맥카트니와 마이클 잭슨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8926번으로 저 내일 모레 5학년인데요. 이제 일하고 싶어서 알아보겠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금 이력서를 몇 군데를 넣고 있는지 지금도 또 넣으러 가는 중이에요. 될 때까지 넣어보려고요. K 아줌마.

0: 화이팅 해주세요. 그러셨죠. 네. 야, 내일 모레 5학년이시면은 청춘이신데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아마 이력서 넣으면 잘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인력을 구하는 데다가 이력서를 해야지 그냥 하시면은 예, 안 될 가능성이 있죠. 6755번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 판에 헤드헌터가 웬 말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그 인력을 특히 이제 고급 인력 그 제 친구는 광고 회사를 다니다가 그 헤드헌터한테 걸려가지고 걸렸다기보다 하여튼 돼가지고 그 영화사 중요 임원으로 갔어요. 그냥 평범한 광고회사 직원이었는데 참 근데 그 친구가 영화사 대표까지 했는데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헤드헌터들이 인력을 보는 어떤 눈이 있는 거죠. 그 친구가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저 레코드 같이 사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뭐 하여튼 지금도 계속해서 영화사 대표로 하고 있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보니엠의 써니에 이어서 FRD The Words 그리고 굼베 데스밴드의 노래 산토리니 굿바이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628번으로 친구 생일이라 강화 바닷가에서 회 먹고 돌아가는 차에서 듣고 있네요. 선곡 좋고 날씨 좋고 FM팝스 짱. 아, 오늘 평일인데 친구 생일이라 강화 바닷가에서 회를 드시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진짜 참 축복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야, 0321번으로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과 맛있는 점심 먹고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없다는 핑계만 대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니 죄송한 마음까지 드네요. 그러셨습니다. 아, 부모님이 매일 들으시는 FM 팝스 들으며 드라이브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네, 아이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주 해야 되는데 맨날 이제 아우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러죠.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피터 세트라와 에이미 그랜트가 같이 노래하는 The Next Time I Fall 이 노래 욜로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보즈 스캑스의 Heart of Mine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5살이던 1976년 저희 가족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아빠의 외도로 집안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엄마는 수 없는 밤을 지새우며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피덩이 같은 저희 손을 놓을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친정 부모님이 계시던 곳이었죠. 엄마는 유복한 집안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자라셨는데요. 그런 엄마에게 시골에서의 삶은 가혹한 황무지였습니다. 아빠는 현실을 피하고 싶으셨는지 낮잠을 자거나 낚시를 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그 빈자리와 삶의 무게는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집을 비우시면 초등학교 1학년이던 저는 아빠의 밥상을 차려야 했죠. 여섯 자식들을 억척스럽게 키우시는 엄마는 현실이 버거울 때마다 저희를 매섭게 다그치셨는데요. 당신은 어렸을 때 공부만 했더니 결혼한 다음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고생했다면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청소와 거친 밭일까지 시키셨고 저는 동생들을 돌보면서 엄마의 눈치를 살펴야 했죠. 저한테 엄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늘 어렵고 편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이상하게도 그 시절의 기억들이 더 또렷해지네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야속함 때문에 저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엄마를 미워했죠. 하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비로소 그 시절에 엄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낯선 농사일의 고단함, 그리고 엄마만 바라보는 여섯 명의 자식. 그 무거운 삶 속에서 엄마도 길을 잃고 헤매던 가녀린 여자였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모질고 엄한 가면을 썼던 것은 아닌지 이제야 짐작하네요. 그렇게 엄마를 향한 원망과 안쓰러움 사이에서 마음의 저울질을 하던 중에 엄마는 저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2년 전, 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저 먼 곳으로 떠나셨죠. 이제 하늘을 보며 고백합니다. 엄마가 미웠던 것도 제가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엄마의 다정한 품을 온전히 느끼지 못해서 서운했던 딸은 60을 바라보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겁니다. 이제는 다 필요 없고 그저 보고 싶어요. 사람들을 눈치 안 보고 엄마 품에 안겨서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그 따님으로서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모질게 아주 키우셨으니까 자식들을 좋아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모가 돼보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생각은 바뀌죠. 보고 싶으시죠? 남대문 선거리님이 사연이 너무 슬퍼요. 항상 보석성은 마음을 울리네요. 그러셨어요. 3138번으로 인생이라는 게 꼭 지나고 나면은 제정신이 들 때쯤 정작 기다리던 건 각오 없고 어긋나는 타이밍 안타깝네요. 그래도 사연자님 잘해 오신 거예요. 예. 스티븐 징갈님이 나이가 들어 점점 늙어가도 엄마라는 단어는 언제나 힘이 되고 든든하고 그리워지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앵두나무님도 아 어제 오늘 저를 울리네요. 눈물이 주르륵 엄마 보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강윤영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스텔지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마크 안토니의 I need to know, 제니퍼 로페즈의 Let's get loud까지 이어집니다.

0: 가위바위보 대학을 다니고
1: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4: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5: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비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러클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티스퀘어의 Sailing the Ocean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Papa Don't Preach. 마돈나의 노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비시신님이 와 Papa Don't Preach다. 몇 달 전부터 듣고 싶은 곡이었는데 드디어 듣게 되는군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젠가 나옵니다. 딱 듣고 싶을 때 그렇게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일명 텔레파시 방송인데 이심전심 방송이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할 때 아, 이 노래 나올 때 됐는데 이 노래가 안 나오네 하면서 그냥 탁 나오는 거죠. 그때 와, 얼마나 대단한 방송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읽는 방송 한동준의 FM팝스입니다. 5228번으로 샌디에고 여행 3일차입니다. 지금 밤 10시 44분인데 11시 넘었겠네요. 예. 남편이 호텔방 안에 FM팝스를 크게 틀고 있네요. 2주 일정인데 한국이 그리운가 봐요. 여행 가시는 분들 메시지 보낼 때 예, 부러웠는데 저도 보내봅니다. 서방님 60, 저 50. 평생 첫 해외여행입니다. 그리고 5228 같은 번호인데 국이 달라요. 아, 이게 이제 부부가 같이 보내신 것 같아요. 샌디에이고에서 친구가 초대해서 찾아온

0: 하여튼 미국에서 미국에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게 오픈하면 매일 16시간을 들었는데 못 들으니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힘드네요. 동준님 목소리 반가워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두 분이 같은 번호를 쓰시네요. 저 핸드폰 전화를. 7940번으로 FM팝스는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애청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품격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애청자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러셨어요. 품격은 청취자분들이 있죠. FM팝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품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실 때도 그렇고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세요. FM팝스의 분위기를. 품격 있는 청취자분들을 갖고 있는 FM팝스는 정말 축복받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만한 게 없다고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Wrecking Band의 노래 Jeopardy 그리고 Man at Work의 Who Can It Be Now Steve Miller Band의 Abracadabra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행복은 내 아내 님이 저희는 남편이 퇴직 후 귀농해서 과수원을 하고 있어요. 매일 과수원에서 친구처럼 레인보우와 함께하고 있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고요. 오늘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남편은 그림을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마늘 까면서 품위 있게 듣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예, 역시 품위가 있으시군요. 청취자분들은. 예. 가끔은 소시적 나이트에서 듣던 음악에 몸을 맡기기도 하면서 말이죠. 40년 전 그때 친구들도 그립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그림이 탁 그려지는데요. 남편분은 그림을 그리시고 부인은 그 옆에서 탁 마늘을 까면서 너무 멋지십니다. 그 그림이. 그 풍경을 한번 그림으로 남편분께서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스티브 잡소님이 아 오늘도 변함없네요. 좋은 음악이요. 주중 오후 시간을 기분 좋게 이기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희들이 감사드리죠. 아트나인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연 소개도 안 됐는데 커피 쿠폰을 받았습니다. 잘 마실게요. 그러셨습니다. 네. 아 사연 소개가 돼야 커피 쿠폰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저희 소승근 작가가 그 이렇게 품이 있는 청취자분들을 뽑아가지고 커피 쿠폰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저희들이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예. 쿠폰이 그 저희들 담당 이제 분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드려야 돼요. 제가 꼭 드린다고 안 해도 나는 말도 안 했는데 커피 쿠폰이 왔네. 그러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3798번으로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저를 일을 못하게 울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사연 감동. 아까 그 내 마음의 보석송 들으시고 올려주셨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자 노래 또 아유 노래 빨리 띄워드려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토니 브렉스톤의 Unbreak My Heart 머라이어 캐리의 I Don't Wanna Cry

칼리 사이먼의 You're So Vain에 이어서 사라 바렐리센의 King of Anything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다블리님이 친구 추천으로 레인보우를 다운받아 들어보니 너무 좋으네요. 한동준님 목소리와 더불어 음악과 잘 어우러져서 오후 시간을 감미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주변에 그 친구분들한테 또 많이 예, 광고 좀 해주세요. CBS FM 너무 좋다고 레인보우. 예. 노래 이어집니다. 호세 펠리치아노의 캐세라. 모세다데세 에레스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5417번으로 남편이랑 둘이 이탈리아 여행 와서 버스 타고 피렌체로 이동 중입니다. 생각나서 라디오 켰는데 이 곡과 딱 어울리는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놀랐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닐 다이아몬드의 켄터키 워먼입니다. 이 노래는 디퍼플의 노래로 알고 계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리지널은 닐 다이아몬드입니다. 켄터키 워먼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20살 미국 유학 시절 영어도 돈도 친구도 없이 버텨낸 비결이 바로 팔굽혀펴기였답니다. 첫날 딱 50개로 시작했는데 몸에 근육이 붙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친구들도 하나 둘 늘어났다고 해요. 오늘 50개만 해보자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무언가 새로워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가볍게 몸부터 움직여보자고요.

0: 진주 에브리바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운동들 많이 하시는군요. 6623번 저도 오늘 스쿼트 10개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 10개 처음 하는 건 아니시겠죠? 처음 10개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조인경씨 저도 허리 스트레칭 이제는 꼭 해야 하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아 운동의 기본은 스트레칭이죠. 예. 차인표 씨가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친구들도 생겼다는 이런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근데 차인표 씨 몸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팔굽혀펴기를 나눠서 한 100개씩은 하거든요. 매일. 근데 왜 이렇게 차인표 씨 몸처럼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주.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1410.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0: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표 코리아 고고 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이동원 사랑의 꽃 5112번으로요. 하늘이 무척 싱그럽네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네요. 4278번으로도 역시 사랑의 꽃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시인과 촌장의 풍경은 9997번 갱년기와 사춘기 늦둥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갱년기와 사춘기 싸움에서 갱년기 엄마가 졌어요 라는 사연과 함께 풍경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풍경 가사처럼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사춘기 아이들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예, 잘 이겨내십시오. 김미정 씨가 계신 곳이 어디였을까 궁금한데 새벽녘 천둥 번개 소리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가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잠이 들어서 몰랐거든요. 아무튼 잘 버텨내셨습니다. 무서워.

좋겠어요. 자, 오늘 가요 속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합니다. 선정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양경화 씨도 유익종 씨 노래를 신청하셨고요. 남보현 씨가 정해 주신 유익종 들꽃입니다.

자, 5222번으로 신청하셨네요. 한영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이야, 131번째 친구 찾았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131번째 친구, 이야, 어제였죠? 수원 한일 여자 실업고를 같이 다니고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였던 한은경 씨를 찾는다는 강미숙 씨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방송을 한은경 씨 친구분이 듣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은경 씨도 강미숙 씨가 그리우셨다고 하면서 정말 반갑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반가워하면서 연락이 이어지는 분들 보면 진행자로서도 정말 짜릿합니다. 으아.

이렇게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은 그리운 친구, 은인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또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찾고 싶은 이유 살짝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돼요. 이제 132번째 만남 기대합니다. 윤종신 환생 2536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좋은 음악들이 이 맑은 하늘, 바람 타고 어디론가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노래 김성호 씨의 웃는 여잔 다 이뻐, 지금 저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영규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9509번 여기는 안면도 자연휴양림. 2시간째 걷고 앉아서 쉬며 커피 꽈배기 먹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면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과연 몇

0: 번이 있을까?
1: 너무 좋아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는 이런 시간. 와, 이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죠. 9509님 건강하십시오. 장현웅 씨,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가 휴대폰을 보다가 앞에 있는 사위의 차를 뒤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잠깐 기절을 했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이 진정이 안 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휴대폰을 보다가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잠깐 한눈 팔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깜짝 놀라죠. 이렇게 차가 가까이 와 있어. 예, 여러분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고요. 우리 장현웅 씨의 사위 되시는 분 빨리 아무 일 없이 잘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분 씨예요. 바람이 시원해서 오랜만에 독서를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독서를 등한시했는데 한 달에 한 권 읽기에 도전할래요. 한 달에 한 권. 1년이면 12권. 대단한 거죠.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책도 많이 보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자, 238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한경의 파도였나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SG워너비 옥주현이 함께 부른 페이지 1.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8887번으로 정해주신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이었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

정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 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와 부산 여행 마치고 서울 가는 중이에요. 친구가 무척 좋아하는 산울림 노래 들려주세요. 안순호 씨가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요. 산울림 노래, 아우 노래가 너무 많은데. 이야, 이 노래 요즘 오랜만에 듣는 느낌이 있죠.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산울림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꼭 그렇진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물원의 노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0306 김성환 씨, 김지은 씨 많은 분들이 동물원 노래 신청하셨어요.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 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황현성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기태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4년생, 70년 중반에 동작구 사당동, 사당시장 근처에 살던 김기태입니다. 기태네가 주인집이었고 저흰 그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어요. 남이었지만 같이 음식도 나누어 먹고 TV도 같이 보고 놀러 같이 다녔던 가족 같던 사이였습니다. 주인집이라고 유세 부리는 것도 없이 네 거 내 거 없이 뭐든 함께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저와 기태는 얼굴까지 닮아서 형제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렇게 몇 년간 가족처럼 지내다가 저희 아버지가 지방으로 이직을 하셔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릴 적 친구가 그리워지는 나이가 되어서야 기태를 찾습니다. 내 친구 김기태, 잘 지내지? 듣고 있으면 꼭 연락 주었으면 좋겠다.

가위바위보 이정희 씨의 노래였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6547번으로 신청하셨고요. 8729번으로도 이정희 씨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자, 1964년생이시고요. 70년 중반에 동작구 사당동 사당시장 근처에 살던 김기태 씨. 혹시 가요 속으로 지금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성 씨 사연 소개됐죠?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이제 132번째의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까 찾았던 거 막 생각하다가 제가 이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샵 9390으로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2481번으로 주셨는데 5년 동안 한 달에 15만 원씩 적금을 부어서 1000만 원 정기 적금 탔어요. 아, 15만 원씩 5년을 부으니까 1000만 원이 되는군요. 어머니 보청기와 임플란트 해드렸습니다. 이제는요 고기도 잘 드세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글에 참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행복 그리고 2481님의 이 고운 마음씨, 아름다운 마음씨. 어머니도 고기 잘 드셔서 좋고 2481님도 기분이 이렇게 행복해서 좋고 모두 모두 좋으네요. 가요 속으로 해서 그러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커피도 한잔 하십시오. 강수호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문세 광화문 연가.

에밀레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423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목소리 남성 중창 목소리 참 멋있죠. 이 베이스를 난 한 마리 나르는 새 굉장히 어렵네요. 제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8820번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딸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어색할까 봐 걱정했는데 안 사돈 되실 분이 가요 속으로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박승화 씨 얘기로 한참 즐거웠답니다. 승화 씨가 저희 두 집안을 이어주었어요. 아, 지금 보니까 글이 더 있었는데 양쪽에서 다, 양쪽 가족에서 다 가요 속으로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참 가까웠던 분들이었군요. 야, 잘 됐습니다.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다 보면 이렇게 어색한 상견례에서도 즐거워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5599번 오늘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 작성하고 왔어요. 또 저는 암 환자라서요. 장기 기증 불가 대상자라 다음에는 대학병원에 가서 몸 기증하려 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숭고한 일을 한번 하려고요. 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음번에 이런 일을 또 처리하시려고 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멋지십니다. 8916번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곧 그만둘 예정이고 아이들은 사춘기라고 난리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오늘도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봅니다. 모든 게 다 잘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8916님 기운 내시고요. 자, 0570번이군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정미조 개여울이에요.

샌드페블즈 나 어떡해 이권구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그 전에 김태수 씨가 청해 주신 김종찬 당신도 울고 있네요 함께 했습니다.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홈 화면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됩니다. 보실 수 있어요. 3091번 오늘 바람도 솔솔 불고 숲속 통나무집 같은 곳에서 신선 노름하고 싶은 날입니다. 아 시원하겠는데요. 기분이라도 낼 수 있게 노래 들려주세요. 역시 신청하신 노래는 소리새의 통나무집입니다. 아유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그러고 있으면. 자 오늘 제 목소리로 통나무집 시작해볼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8287-2498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오늘 베스트 신청곡 이문세 씨의 광화문 연가를 청해 주셨죠. 강수호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이에요. 조성모의 노래 후회. 이종표 씨가 신청하셨네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 팔로셀러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뱀의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로 가는 길을 닦으며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거리마다 버드나무와 소나무를 심게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무들이 자라자 땀 흘리며 걷던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고마운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나무 이정표는 길을 안내하는 동시에 쉬어가라는 배려이기도 했던 거죠. 이따금 우리 삶에도 그런 이정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쯤인지 가야 할 때와 쉬어갈 때를 알 수 있다면 까마득하고 막막한 삶의 여정이 조금은 수월하고 덜 불안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런 이정표가 있다면 다음 이정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썼다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0: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The Road to Mandalay.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는 앱도 있고 또 내비게이션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표지판이나 이정표를 직접 봐야 안심이 되죠.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남았다 이렇게 끝을 알면 아무리 지친 상태여도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한 주의 절반을 지나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정표를 만나고 싶으신지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4: 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0: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와 친구가 되어준 저녁 스케치입니다 하셨어요. 노진수님, 올리비아 투스의 노래 에덴에서 매직 월드, 머라이어 캐리 이모션스는 신민수님 정한 신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의 웃음 활력소 넌센스 퀴즈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네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애가 유치원 때부터 들어서 그 애가 잘 자라 벌써 선생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녁 스케치 덕분에 어머님과 장모님을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렸고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니 저녁 스케치와 많은 일들을 했네요. 같이 하셨습니다. 장호균님이 보내주신 듀언 워윅의 노래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수요일의 웃음 활력소 난센스 퀴즈입니다. 새가 한숨을 쉬면 하버드, 하버드. 부끄러움이 많은 동물은 북극곰, 북극북극 북극곰. 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역은 미역. 액체에 금이 가면 액기스, 액기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별은? 힌트, 헤어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0: 2년 전에 이맘때쯤 저녁 준비를 하며 CBS를 처음 들었는데 주방 창가로 노을이 지는 풍경과 함께 그날 흘러나왔던 노래들을 들으며 흥얼거리다 보니 저녁 준비가 두 배로 즐거워지더라고요. 그 후로 거의 매일 저녁 스케치를 들으며 저녁 준비를 하게 됐죠 하셨습니다. 김순철님,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이 곡은 안경홍님, 김정현님 등 같은 곡 정하셨고요. 17년 동안 저녁 스케치 덕분에 올드팝에 흠뻑 빠졌었습니다. 파트리샤 카스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하셨어요. 임진규님, 몽메카 모아 나의 남자였습니다. 오늘 넌센스 퀴즈는 새가 한숨을 쉬면 하버드 부끄러움이 많은 동물은 북극곰, 북극곰 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역은 미역, 액체에 금이 가면 액기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별은? 힌트, 헤어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1분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4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에 걸맞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30도를 넘는 심한 더위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까지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도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다시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안팎, 강원도에 최대 40mm 안팎이 되겠는데요. 특히 오늘 내일 사이 이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이 치거나 우박이나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구 16도, 광주 17도로 여전히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26도, 광주 부산 27도, 대구가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렇게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부터 서울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좀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의 퇴근길을 동행해준 저녁 스케치입니다 하셨어요. 4559님 세나이스톤의 For Your Eyes Only 저녁마다 곁을 지켜준 소중한 저녁 스케치 그래서 아쉬움이 더 크네요 그러셨습니다. 4665님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 Best That You Can Do 였습니다.

현재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장을 퇴직한 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마침 지인 중에 인력사업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일을 접하게 되었고 거기서 함께 일하며 현장 경험을 쌓은 뒤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단순히 인력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연결해 주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직접 해보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농촌이나 어촌처럼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일을 찾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중개 역할만 하고 끝인 다른 사장님들과는 달리 제 남편은 현장에 그분들과 같이 나가 작업 방법을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설명을 한 다음 시간이 허락되는 한 같이 작업도 합니다. 요즘에는 마늘 수확철이라 마늘 일이 많은데 이때 사용하는 농기구가 바로 삼바리 혹은 삼지창처럼 생긴 포크입니다. 이 도구의 사용법도 남편은 사무실 칠판에서 설명만 하지 않고 마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땅에 찔러 넣어야 마늘을 다치지 않고 캘 수 있는지 또 각도는 얼만큼 기울여야 하는지 또 깊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을 직접 시범을 보이며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실수 없이 잘하는지 살피면서 작업에 동참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남편이 실제로 그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고 함께 움직이는 방식만큼 효과적인 건 없겠죠.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결국 큰 기업이든

인간적인 매너는 회사의 기술이나 시스템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 부부 요즘 새삼 깨달아가고 있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토돌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참 자상한 사장님이시네요. 외국인 근로자들 어려움이 많을 텐데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고 정말 제대로 인력관리는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임정수님. 일하러 오는 분들 별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인데 일을 요령껏 하는 좋은 경영을 하시는 사장님 번창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영택님도 보내주셨네요. 사연 주신 토돌이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진 곡은 이산토 캘리포니아의 토르네로였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병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빌딩앤 리츠.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 리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11: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14: 오르넬라 바노니의 노래라 분타멘토. 천금단님 정하셨네요.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대지의 연주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해요. 허전한 마음을 대신해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찬구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타방송 듣다가 넘어와서 함께한 지가 4, 5년 되나 봅니다. 퇴근길에 함께하는 방송이었는데 그러셨어요. 추령천님. 선물로 받은 유모차를 타던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그렇죠. 1636님. 오늘 넌센스 퀴즈. 새가 한숨을 쉬면 하버드. 부끄러움이 많은 동물 부끄부끄 부끄꼼. 바다에 있는 아름다운 역 미역. 액체에 금이 가면 액키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별은 힌트 헤어짐 이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가족들 이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남편은 직장으로 말이죠. 3461님 퇴근하면서 늘 듣고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곡들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7880님 갓길에 차 세우고 정답 보냅니다. 7028님 음악 듣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서 저는 저녁하기 싫을 때가 저녁을 하기 싫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셨어요. 5776님 만나자 이별이네요. 그저께부터 저녁 스케치 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야호님 이렇게 다섯 분께는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밤냄새가 담을 넘어올 때 저녁 스케치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7086님 토니 베넷의 노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슈 톰슨의 Sad Movies는 박명홍님 정하신 곡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난 이후로 꼬박 20년을 들었네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덕분에 많이 힘내고 행복하고 그랬네요. 그러셨습니다. 을지로 골뱅이님. 26년 전 2000년에 저녁을 먹다 우연히 저녁 스케치에서 좋은 노래가 나와 그 후에 애청자가 됐지요 하셨습니다. 2173님 퇴근 시간에 함께 늘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4월 친구들하고 라오스 메콩강에서 일몰을 보면서 사연 보냈던 그래서 방송이 된 그 기쁨 추억을 만들어줬지요 하셨네요. 인자무정님도 문자 보내셨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거래처에서 퇴근하면서 저녁 스케치 들으며 위안을 삼았는데 그러셨나요? 마크 하셈님 30대 후반에 듣기 시작해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항상 저녁 스케치 제1의 벗이 되어 주었지요. 늑대 울버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9827님 청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골든 라이트 푸드 선다운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 퀴즈 타임. 이 새는 까마귀과에 속하는 텃새로 여러 설화와 세시풍속에 등장하는 친숙한 새입니다. 1964년 나라 새해 뽑기 공개 응모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은 새로 이 새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거나 헌일을 주면 새해를 가져다 주는 등 행운과 희소식의 전령사로 여겨지는 이 새는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저녁을 함께한 저녁 스케치에 이 노래를 보냅니다. 제시카 선영님의 콜드플레이의 노래 비발라비다 인생이여 영원하라. 홍영미님도 같이 정하셨고요. 스마트폰이 없던 때부터 저희 집 저녁 준비 시간에 안테나가 달린 라디오로 항상 들려오던 저녁 스케치를 뒤에서 같이 듣던 꼬마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화이팅입니다. 1382님 아바의 노래 I have a dream 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이 새는 까마귀과에 속하는 텃새로 여러 설화와 세시풍 속에 등장하는 친숙한 새죠. 이 새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거나 헌니를 주면 새해를 가져다 주는 등 행운과 희소식의 전령사로 여겨지는 이 새는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조카카의 노래 You are so beautiful 전정혜님 정하셨고요. 지젤의 후라맨은 최보람님 정하신 곡입니다. 2012년 버스 승무원 하는 남편의 소개로 듣기 시작한 저녁 스케치는 향수와 같은 방송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0298님 항상 퇴근하면서 1시간 넘게 버스 안에서 들으며 집에 가는 길 길동무가 돼주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도 다 가라앉아지고 그러고 듣고 갔습니다. 하늘 땅 구름님 가깝지만 먼 나라에서 아주 오래 살아왔습니다. 어둑어둑 해질 무렵 고국 생각이 많이 날 때 정말 저녁 스케치로 위로와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시네요. 김아링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이 이새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죠. 행운과 희소식의 전령사 이새는 까치였습니다. 까치가 좋은 소식 물어다 주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3385님 지친 하루 오늘도 덕분에 파이팅합니다. 9685님 일산에 2005년 발령받아 지금까지 퇴근길 저녁시간에 동반자입니다. 저녁 스케치 7849님 0439님 그리고 휴맨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서서서 마디를 짓고 자라나는 대나무처럼 한번 내려놓고 나이테를 그리며 커가는 참나무처럼 한번 매듭짓게 좋은 마침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듯 깊은 성찰이 있어야 새로운 진보가 있듯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한번 크게

싫어도 웃으며 일해야 하고 넘어가지 않아도 밥을 먹어야 하고 겨우 하루를 끝냈는데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답답하고 외로운 날들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매듭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내일을

조각가의 노래 You are so beautiful 이어진 곡은 셀린 디온 아드리아 보첼리 프레이어였습니다. 아, You are so beautiful은 앞에 들으신 곡이고 네, 2004년에 첫 직장 다니면서 퇴근할 때 항상 친구가 돼준 저녁 스케치입니다. 나라라 뚱님 몇 년 전에 우연히 저녁 스케치 듣고 CBS만 주구장창 듣고 있습니다. 딸아이하고 남해 여행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에 아쉬운 마음에 문자 보냅니다. 5657님 초등학교 때부터 30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 집 저녁 식탁에 함께 했습니다.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승현님 제가 더 행복했지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3: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3: 역시 렌탈은

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회 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올드펍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1: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폐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당첨되신 분들 중에 주소를 안 보내주신 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주셔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스케치 홈페이지 선물 당첨란 확인하시고 금요일까지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8의 추운 어느 겨울날 아무도 없는 어두운 집에 들어가 우연히 CBS 라디오를 들었을 때 저녁 스케치를 만났죠. 그 후 오랜 세월 위로받았다고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5729님 장영미님이 그래서 다이도의 땡큐를 보내주셨네요.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올게요. 뱀이 양이었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6: 왕타.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0: 유방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문콕처럼 긁힘이나 찍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근데 새 차일수록 더 넓은 주차장, 또 조금 걷더라도 최대한 주변에 차가 적은 그런 주차 장소를 찾게 되는데, 그건 이해되는데요. 혹시 그런 긁힘 같은 게 싫어서 사람들과도 멀리하진 않으시나요? 가까이 다가가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는데 상처받는 게 두렵다고 혹시 피하신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혹시 오늘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상처는 오늘 음악으로 깨끗하게 씻어보시죠.

0: 한마음 가슴앓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동차에 뭉컥 너무 많아서 속상해요. 쭈맘님. 그러게 생활 흔적이잖아요. 그게 그건 뭐 어디서나 생기죠. 아무리 살살 다뤄도 접시는 접시끼리 긁히고 차는 또 하다못해 세차하면서도 긁히고 이 사람도요 사람이랑 부딪히다 보면 긁힘과 찍힘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무서워서 뭐 사람이랑 멀어질 순 없잖아요.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어떤 긁힘이 있으셨든 또 어떤 찍힘 때문에 상처받으셨든 이 시간 음악 치료로 회복하시기 바라면서요. 익명 보장해 드릴게요. 그래요. 오늘 받은 상처 나 이 말로 상처받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툭 던져주십시오. 어떤 말이 긁힘이 되고 어떤 말이 찍힘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들으면서 오늘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내가 상처받은 말 한마디.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익명도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떤 음악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주세요.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3: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0: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움트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부산 영도에서 당직 중이면서 로드헌터님 청해 주신 곡 조용필 바람이 전하는 말 들었고요. 뜬금없어님이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 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참 닉네임 정말 재밌네요. 또 권진경 강변연가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동갑내기 상사가 오늘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린 이제 지는 해잖아. 우리가 나서지 말고 후배들 받쳐주자. 맞는 말이죠. 근데 자기는 임원까지 달았으니까 그런 말 쉽지만 만년 차장인 저한테는 좀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런가 하면 또 자매들끼리 이런 상처를 주기도 해요. 곧 있을 조카 생일에 고기 양념 내가 맡아 살게 그랬더니 언니가 네가 뭘 할 줄 아냐. 너 믿어도 돼?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 해볼래? 고마워. 응, 조카 누가 좋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쵸? 에이구 참. 그리고 오늘 바람이 제 속내까지 불어주네요. 로드마켓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오늘 장사가 생각처럼 비즈니스가 시원치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헝해서. 근데 생각해보니 지난 주말 남편의 칠순 잔치를 아이들이 멋지게 해줬었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아주 즐거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 잘 살고 있으니 장사 좀 덜 돼도 괜찮겠죠? 이미 정답 다 알고 계시네요. 송재숙님 부천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될 겁니다. 박미영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홍수철 철없던 사랑.

5325번으로 청해 주신 박용아 처음 그날처럼 함께 들었고요. 요건 찐 실화입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오셨어요. 이제 근무지가 평택에서 인천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느닷없이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도 보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보고 싶다. 그랬더니 미친나? 그러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다. 그랬더니 전근하는 날까지 답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심장이 쓰리고 아팠는데 얼마 전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좀 편하네요 하고 러브홀릭에 그대만 있다면. 그러니까 평소에 사랑 고백도 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자주 하셔야지. 이 정근 가는 건 날 잡아놓고 갑자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장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었나. 어쨌든 해결이 원만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또 유미리 젊음의 노트. 또 미영님 청해 주신 홍수철 철없던 사랑 네 곡의 음악 함께 들었습니다. 아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저 영업하는 사람인데요. 아 글쎄 제 고객에게 저하고 일 트지 말라고 그 옆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상처받았어요. 글쎄 영업하시면 그 일이 곧 나의 어떤 생계인데 아이 그 양반도 참...

자기만 안 하면 그만이지 왜 옆에 사람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힘내십시오. 노스탈지아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함현숙 바람이 되시니요.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8: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하루 일 다 끝내셨으니 이 시간이 가장 편안하시죠. 캔디님 오랜만에 듣고 싶다고 저구 하루만 청해 주셨고요. 한현숙 바람이 되시니요. 일부 광고 듣기 전에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에휴 속상하셨겠어요. 깡마른 저한테 아니 어디 아파? 죽도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바람 불면 날아가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래처 부장님. 그 말로 인해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듯합니다. 아이고 밥상 차리다가 불쑥 생각나셨어요. 김현철 왜 그래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들을게요. 차 한잔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함께 보내드립니다.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내 하루의 쉼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2776번으로 청해 주신 임재범 비상 들으셨습니다.

0: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건 참 행복한 일이야. 그쵸? 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인데요. 행복은 이렇게 정말 작고 소박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책 한 권 소개 드리려고요.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너를 아끼며 살아라. 너를 아끼며 살아라.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어른들을 향해서 나태주 선생이 주는 충고와 위로의 말들이 모았다고요. 출판사 더블북의 출간 1주년 기념인데 10만 독자가 사랑한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베스트셀러 너를 아끼며 살아라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으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는데 글머리에 책 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하루 두 분께 한 권씩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듣고 싶은 음악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다시는 아버지의 손을 만질 수도 없고 또 그 모습을 가까이서 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죠. 9117 휴대전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전에 못해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아버지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일하는 중에 너무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글을 문자로 주셨어요.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셔도 돼요. 그럼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소중한 추억 오래오래 가슴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도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데요. 손현이 이름 없는 새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또 작은 구름님이 김수철 별리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황치훈입니다. 추억 속의 그대.

남편의 사연을 읽어드릴까요? 아내의 사연을 읽어드릴까요? 두 분이 휴대전화 끝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번호가 같네 하고 보니까 가운데 번호만 다르네.

샌디에고에 가셨군요, 부부가. 보름 일정으로 갔는데 지금 샌디에고면 새벽 5시 35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계속 이 시간에 깨네요. 시차 적응 때문이겠죠?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김광석 혼자 남은 밤 아내분도 함께 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평소에 한국에선 문자에 관심도 없더니 누구 사연이 당첨되나 같이 보내볼래? 하는 거 있죠? 하셨어요. 아,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시네요. 또 2598번으로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단에 청해 주셨고 진검다리님 이선희 아 옛날이요. 그리고 황치훈 추억 속의 그대 여러분 신청곡으로 네 곡 이어 들으셨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이 많으세요. 코타키나발루에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우리 한금님 사연 주셨고 가래비님은 오사카군요. 좋아하는 경아씨하고 왔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하고 시간 가는 게 너무너무 아쉽죠.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김세화 권태수가 노래합니다. 작은 연인들.

0: 블루벨벳님 청해주신 추가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또 배로우님이 송창식 사랑이야 함께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세화 권태수 작은 연인들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사레인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고요. 책 선물 많이들 청해 주셨는데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조강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끝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음악에 취해버렸어요. 용인 오지람님. 이제 주무세요. 또 일찍 일어나시려면 일어나서 또 우리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괜찮아 님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와, 우리 CBS 음악 FM의 대표 DJ 박승화 님이 글을 주셨어요. 이종석 기사님하고 지금 함께 가고 계시다고요. 예, 행복한 동행 자주 들으신다고요. 이종석 기사님 감사합니다. 예. 저희 행복한 동행뿐이 아니라 이어지는 꿈과 음악 사이에 허윤희 DJ님과도 친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대표 DJ 박승화님 잘 모셔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박승화님의 소속 그룹이죠. 유리상자의 노래 그리움이 머무는 곳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물건을 사면 영수증에 줄줄줄 내가 산 품목들이 찍혀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영수증처럼 뽑아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시간, 쏟아낸 마음, 참아낸 순간들이 한 줄 한 줄 적혀 나온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찍혀 있겠죠. 다시 차분히 영수증을 살펴보면 괜히 샀나 싶은 물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 중에도 하지 않아도 될 후회, 쓸데없는 걱정들이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힘들어도 끝까지 해낸 뿌듯한 시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살아낸 값진 비용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에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10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내일로 가는 길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영수증을 뽑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찍혀 있을까요?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알려면 영수증을 보라라는 말이 실제로 있기도 하던데 어디에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썼는지 지난 시간의 영수증을 살펴보면서 잘한 건 동그라미, 괜한 것은 빗금을 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쑥실력자
1: 나의 꿈을 쑥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장혜진의 꿈의 대화, 박정훈 오늘 같은 밤이면 이 3, 4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간의 영수증. 레오님, 그런 순간순간의 행동들이 나를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시간을 허투루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제 하루를 영수증처럼 뽑아보니 의외로 생각보다 단순하고 조촐한데요. 늘 똑같은 기상시간, 아이들 등교시키고 치우는 아침시간, 그러고 나서 여유롭게 즐기는 혼자만의 커피타임, 줄줄이 따라오는 집안일, 오후에 수업 다녀오고 저녁 먹고 치우고 10시부터 하는 꿈엄 들으며 하루 마무리하기. 특별한 약속 없는 날은 대체로 비슷하고 심심한 일상이지만 이런 평범함이 또 제일 감사한 하루로 남더라고요. 4299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 하루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떠받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꿈음도 루틴에 넣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1821번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연차 휴가가 없었는데 드디어 생겼어요. 대표님께서 자유롭게 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연차 휴가 내고 캠핑 가요. 뷰가 너무 아름답다는 충주의 한 캠핑장으로 첫 캠핑을 갑니다. 2박 3일 완전 신나게 즐겁게 놀 거예요. 아, 생기자마자 바로, 아, 그렇죠. 써보셔야죠. 또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인지 직접 또 느껴보셔야죠. 잘 다녀오시고요. 이 노래는 9867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양파의 노래입니다. 다 알아요.

이른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 나뭇가지 사이에 걸린 거미줄을 발견한다. 얼마나 가늘고 투명한지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간혹 조롱조롱 이슬방울이 맺혀 있거나 나뭇잎이 걸려 있으면 그제야 그 존재를 깨닫는다. 바람이 한번 불어도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금세 끊어질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거미줄. 하지만 놀랍게도 그 거미줄은 강철만큼이나 질기고 튼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약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하긴 그러니 거미줄을 치는 그 엄청난 작업을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든 해내는 것이겠지.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약해 보이는 사람, 마이수가 적은 사람, 조용한 사람에게도 남들이 짐작하지 못하는 힘이 숨어 있다. 버티고 견디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저마다의 질긴 거미줄을 품고서. 밤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저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거미줄처럼 나름의 단단한 힘을 품고 있다. 그 사실에 의심하지 말고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믿어주면 좋겠다.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박혜경이었습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9: 하이엠솔루텍.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은디님 8887번으로 정해주셨어요. 네, 배우 오정세씨 음성이죠. 최성곤 니가 좋아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딸을 모시러 학원에 왔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네요. 네, 엄마인 아내는 갱년기. 첫째 딸은 재수하느라 힘들어하고 둘째 딸은 사춘기가 아주 세게 왔고 아빠는 오늘도 새 여인의 눈치를 보느라 힘듭니다. 나는 약하 레이서님 보내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보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하루를 보내신 건 아닌가 싶네요. 네, 조금씩 조금씩 수월하게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노래는 405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김광석, 잊혀지는 것.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6: 여행.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중독된 사랑 김현우의 음성으로 사실은 조장혁 씨 걸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 들려드린 거긴 한데 네, 오랜만에 또 김현우 씨 목소리로 들어보니까 또 색다르기도 하네요. 최재훈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그리고 김민종의 착한 사랑까지 세 곡 전해드립니다.

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꼬아리님, 5시부터 일어나서 수육을 해달라는 휴가 나온 아들 덕분에 엄마는 이틀째 눈이 자동으로 감깁니다.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아이들. 보통은 휴가 나오면 친구들 만나러 가느라 바쁘던데 아, 얘는 밥을 꼬박꼬박 이렇게 챙겨 먹는 거 보면 제 유리솜씨가 꽤 괜찮다는 뜻이겠죠. 아직 이틀이 남았습니다. 힘들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휴가 왔는데 계속 밖으로만 돌고 집에도 안 있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러면 또 섭섭하다고 그러셨을걸요. 그런 사연들도 꽤 많이 오거든요. 엄마가 너무 좋은가 봐요. 엄마 집밥이 너무 좋고 어떻게 새벽 5시부터 그런 걸 보면 군대에서 진짜 먹고 싶은 게 많았나 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그리고 30-1번 버스에 꿈음이 흘러나옵니다. 수원 파장동 지나가는데 버스에서 함께 들어요. 요한 요원사랑님.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6276번으로는 운수 좋은 밤입니다. 버스가 딱 맞게 와줬을 때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 같은 느낌 받지 않나요? 저는 오늘 환승버스가 바로 왔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저 요즘 뭔가 잘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이 맞습니다. 네, 답답한 머릿속을 비우려 동네 수변공원 산책 나왔어요. 스티븐 싱갈님. 낮더위가 무색할 정도의 시원한 바람, 개울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꿈몸에서 나오는 음악까지 너무 좋아요. 나오길 잘했습니다. 하나미코님이 청해 주셨어요. 바비킴 소나무.

선수님. 그러게요. 노래를 통해서도 그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수상한 그녀 OST 중에서 심은경 씨의 음성으로 하얀 나비 전해드렸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바비킴 소나무였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홍대광 I feel you, 어쿠스틱 콜라보 소울맨 그대와 나 설레임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엽의 노래는 소소한 행복님, 재개봉 영화 오늘 혼자 보고 집에 오는 길에 편지지를 샀어요. 우표 한 장을 고이 모셔둔 게 기억이 나서 그걸 찾으려다가 서랍을 정리하고 이어서 책장을 정리하고 봉투에 고이 모셔둔 비상금도 찾았어요. 잊고 있었거든요. 끈기 있게 정리를 마치고 이제야 앉아서 쉼을 즐기고 있습니다. 와, 내가 숨겨둔 비상금을 나조차 잊고 있었다. 정말 비상금이네요. 네,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신청하셨던 노래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잘 들으셨나요? 2598님, 산책로에 피어있는 예쁜 꽃을 찍어봤어요. 검색해보니 꽃 이름이 기생초네요. 이렇게 예쁜데 기생으로 불리우다니,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불리는지가 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이름과 생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우린 그 자체로 아름다우니까요. 이렇게 생겼구나. 꽃의 중앙이 굉장히 강렬한 짙은 자줏빛이고 이렇게 테두리 둘레 노란 꽃잎이 이렇게 있네요. 오, 강렬하다. 정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긴 하네요. 동생과 한잔하면서 웃고 떠들고 제 소소한 행복이에요. 인생은 그리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늘도 잘 됐습니다. 바위나리님 보내주셨고요. 잘 오셨어요. 흙속의 진주님, 오랜만에 놀러왔어요.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이제야 언니하고 같이 방송 듣고 있네요. 그대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노래 별이님, 꿈은 매일 듣고 있어요. 이 노래 신청해봅니다. 조재즈 모르시나요?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정원영 다시 시작해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들만의 추억, 정말 사진처럼 오래오래 제 마음에 남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시작하는 밤 이번 주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세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하고요. 9983번님, 배달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계속 듣기만 했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 문자 보냅니다. 송내지국 밤이 엄마 미희 씨도 배달하면서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 시작하는 밤 덕분에 힘 안 드리고 배달 잘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셨네요. 거기에 계셨군요. 이렇게라도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시작하는 밤이 응원이 되었다니, 위안이 되었다니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드려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지금까지 용기 못 내신 분들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시작하는 밤과 함께한 추억들, 기억들 나눠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알품
1: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첫 번째 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혈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제임스 알서의 Falling Like the Stars, 시아의 Snowman이었습니다. 힘들 때 오랜 시간들 시작하는 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무지개 같았던 힘이 되어준 목소리, 음악들 감사합니다. 복댕이님 보내셨어요. 1274번님도요. 늦은 밤 홀로 글을 쓸 때 따뜻한 동반자.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무엇인가를 꿈꾸고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내 음악의 지평도 넓혀준 고마운 프로그램. 감사했어요. 또 만나요. 보내주신 마음, 사랑 제가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아껴주셔서, 또 시작하는 밤을 함께 만들어주셔서 우리 시작하는 밤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더 많이 나눌게요. 꿈꾸는 먼지님. 꿈은 끝자락에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드나잇 블루로 꼬신 멘트를 듣다가 우연히 접한 방송인데 너무 좋아해도 소중해하면 안 되나 봅니다.

많이 속상하고 허전한 마음 보내셨어요. 제가 프로그램 홍보 스팟에 어떤 곡을 쓸까 늘 제일 고심했었는데 미드나잇 블루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 곡 덕분에 많은 분들을 만났네요. 이엘로 미드나잇 블루 시카고 You are the inspiration 두 곡 듣죠.

내가 보이긴 할까 너 있는 거기서 달콤한 유혹이 너의 눈을 가려버린 지금 언젠가 내게 말했지 진실한 사랑은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이 다를 수도 있겠지 들어봐 나의 사랑은 함께 숨쉬는 자유 애써 지켜야 하는 거라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지 너도 울

될 줄 알고 있었다면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보내지 않았을 텐데. 스스로 만든 약속을 어긴 건 너이지만 괜찮아. 결국은 이별까지도 사랑인걸. 그럴 수도 있겠지. 우리의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 오랫동안 꿈꿔온 사랑이 다를 수도 있겠지. 짧았던 나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지만 손끝에 새겨진 너의 모습, 나는 결코 잊지 않을 테니.

이소라 김현철의 그대 안에 블루였고요. 노래 읽는 밤에서 만난 노래는 찐이님 신청곡 윤상의 사랑이란이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평소에 좋은 곡 나와서 신청곡 보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신청곡 보내봅니다 하셔서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그동안 말없이 듣고 계신 분들이 와 이렇게나 많이 계셨구나.

더 많이 아쉽고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번 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 용기 못 내신 분들은 용기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시작하는 밤 홈페이지도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일 테니까, 홈페이지도 한 번씩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9379번님. 원경님, 첫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다니요. 저는 우울감을 떨쳐내기 위해 하루의 마무리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익숙한 어릴 적 동네를 운전하며 차 안에서 듣는 원경님의 음성과 노래들로 힐링을 했어요. 이제 그 시간에 원경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너무 슬픕니다. 책임져요. 아이고, 어떡해요. 정말 일찍 좀 인사 나눠주시지. 9379번님, 거기에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전할게요. CBS 음악 FM은 시작하는 밤이 막을 내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이 늘 흐르고 있을 테니까 드라이브 할때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0136번님, 택시기사로 일한 지 538일째입니다. CBS를 매일 7시부터 2시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정부터 2시까지 매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잘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인데, 하루를 좋은 음악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셨어요. 0136번님,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이 시간 아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늘 안전 운행하세요. 0136번님께도 커피 한잔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곡의 제목이 제 마음 같아요. 6270번님. 밤공기처럼 차분한 목소리와 음악으로 하루의 위로를 전해주고 내일을 향한 작은 용기를 베개맡에 품고 잠들 수 있게 해주셨던 방송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조용히 듣다가 용기 내어 처음 사연 보내봅니다. 마지막으로 꼭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모든 계절, 모든 시간,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뜨거운 날도, 추운 날도 같이 음악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커피 한잔 전하고요. 청하신 곡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같이 들어요.

이야였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제 목소리 이야기보다 음악을 더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워낙 마음을 많이 보내주셔서 사연 소개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옆집 아저씨님, 종방한다는 소리에 가입해서 글을 씁니다. 매일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주위에서 잠 못 들게 할 때 위로가 되어준 방송인데 헤어져야 한다니.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해서 글 남깁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어쩌면 모두가 잠든 것 같은 시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시작하는 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맛방님, 항상 조용히 듣던 부산 버스기사입니다.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항상 늦은 시간 노래와 함께 버틸 수 있었는데. 이 시간에 잠들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한창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거 방송하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늘 안전운행하시고요. 오늘도 2시까지 좋은 음악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릭스턴이에요. Me and my broken heart.

에이미 와인하우스, Love is a Losing Game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 재우고 버스 끼고 음악 들으면서 책도 읽고 다이어리도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오늘은 글 남겨봅니다. 라밍님,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들려달라고 많이들 보내시는데요. 사실 매일 선곡하는 곡들 다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과 듣고 싶어서 가져오는 곡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자주 선곡한 곡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곡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트리오 트위켓의 연주 Waltz for Michel Petrucciani 1부 마지막 곡입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재하 가리워진 길 7234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2주 전 처음 시밤을 듣기 시작해서 사연도 당첨됐었어요. 이제 막 정붙이고 매일 밤 함께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고 눈물 납니다. 조금만 더 일찍 들을 걸 그랬어요. 원경님 천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응원할게요 하셨네요. 정말 너무 아쉽네요. 조금만 더 일찍 만날 걸. 저는 시작하는 밤 이번 주까지 함께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발휘 업채널 표준 FM에서 오전 11시 5분 랄랄라를 맡게 됐습니다. 힐링 가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낮에 깨어 계신 분들,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지연 PD가 선곡하는 한밤의 음반가게라는 BGM 프로그램이 자정부터 1시까지 편성되고요. 최강의 영화음악이 1시부터 2시까지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우리 함께할 시간, 이 시간에 함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시밤과 함께한 추억들, 또 특별한 추억과 함께한 노래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이에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조규찬, 박선주, 소중한 너,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였습니다. 한국에서 듣다가 미국까지 와서도 듣고 있는데 여기서는 낮 12시에 듣거든요. 집 청소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긴가 해서 후다닥 게시판 들어왔네요. 서운해서 어째요, 벨라님. 한국에서 듣다가 미국에 가셔서까지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부시게님도 오전 시간에 듣고 계세요. 전 한국과의 시차 때문에 캐나다에서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소식에 엉엉. 며칠밖에 더 듣지 못한다니 너무 서운합니다. 그 멀리서 이렇게 늘 함께해 주셨는데 제가 커피 한 잔도 전할 수가 없네요.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신청곡 준비했어요. 3672번님. 제가 운전하느라 듣고만 있는데 3년여간 저의 추억과 감성을 돋아주는 랜선 친구였는데 많이 섭섭하네요.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가시건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늦은 밤 늘 안전운행하십시오. 청하신 곡 오즈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 션 컬빈의 Sunny Came Home 두 곡 전해드립니다.

유투의 With or Without You, 듀란 듀란, Ordinary World였습니다. 6076번님, 밤 근무하면서 완경 씨 목소리 들으며 힘을 얻었는데 이제 다음 주면 완경 씨 목소리 못 듣는다 생각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이번 주 함께하면서 다른 방송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게요. 그동안 힘든 밤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같이 만나

만들어 주셔서 외롭지 않고 늘 하루가 기대되고 힘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옆채널 오전 11시 5분 랄랄라로 가니까요. 낮에 일하실 때는 또 찾아와 주시고 같이 음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망님, 시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안식처인 시밤, 언경님의 음성이 비타민보다 좋은 활력소가 됩니다 하시면서 폴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청하셨네요. 전해드리죠.

마돈나의 Don't Cry For Me Argentina 였고요. 모세다데스, 스페인의 보컬 그룹이죠. LS2 이 곡은 바위나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꾸돌스키님, 저는 시밤의 찐팬입니다. 선곡이 제 생애 최고여서 언제나 늦게 잠들어도 끝까지 들었어요. 이 라디오, 이 시간대 이런 프로그램 또 있을까요? 아쉽지만 끝까지 애청하려고 합니다. PD 겸 진행자로 천여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곡 케니 베런, 레지나 카터가 함께하는 연주로 프레자일 준비했어요.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디플랜은 체형을 개선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꾸준한 운동은 몸의 변화를 만들고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주죠. 몸을 위한 계획만큼 중요한 게 마음을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죠. 기쁨도 있고 걱정도 있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관리하는 플랜도 필요한데요. 충분히 쉬는 시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계획 속에 꼭 담아야 합니다. 좋은 계획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이죠. 몸이 건강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계획을 잘 세운다는 건 더 나은 삶을 준비하는 일이니까요. 몸과 마음을 위한 작은 계획 하나를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무언가를 개선하고 관리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일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오프스 48 가운데 2악장 왈츠를 헤어벳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바디 플랜으로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바르게 잡혀갈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내 몸의 중심만큼이나 내 마음의 중심도 삐뚤어져 있는지는 아는지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굳어진 마음의 근육을 풀어주는 마인드 플랜도 필요합니다. 몸의 계획과 마음의 계획이 나란히 할 때 더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그 마인드 플랜의 첫 걸음은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는 거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On My Own 보내드렸습니다. 클로드 미셸 쉔버그 그리고 프란세스 루펠레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49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파트에 장이 서면 야채, 과일, 어묵 등 갓 만들어 파는 것들도 있어서 재래시장 가기 힘든 사람들에겐 편하답니다. 저도 애용하죠. 거기서 산 콩나물로 시원한 콩나물국 끓이려고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 그 아파트에 장 섰던 거 기억납니다. 정말 뭔가 북적북적해서 분위기도 좋고요. 또 요즘 같으면은 거의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배달시켜서 많이 드시는데 직접 가서 튼실하고 신선한 그런 채소들 골라서 또 사시면 기분 좋잖아요. 콩나물국 아주 좋은 선택이십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듣겠습니다. 송영훈의 첼로 그리고 안드레오스 질레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원곡은 성악곡이죠. 가사 없이 그냥 모음으로만 아 하고 부르는 곡인데 워낙에 멜로디가 아름다워서 여러 악기들이 커버해서 연주합니다. 그 중에서 또 이 첼로로 연주하는 버전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9033번님, 정우님 안녕하세요. 회사 일도 사람 관계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요즘 울적합니다. 이럴 때 정우님은 어떻게 극복하세요? 정우님 목소리로 용기 내라고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이렇게 뭔가

큰일이 하나 있는 것보다 저는 이럴 때 더 힘들더라고요. 뭔가 작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안 될 때 연습도 잘 안 되고 누군가의 관계도 삐그덕거리고 뭐 그러다가 손이라도 살짝 손톱 자르다가 조금 바짝 자른다든지 이런 자잘한 것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 관계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런데 너무 억지로 막 기분 좋게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조금 휴식하는 시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용기 내시고요. 세용지 말하잖아요. 또 지나가면 좋은 일들 많이 올 거예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동화를 쓰고 싶어진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요즘이다. 매일 나는 인생의 노을빛 여정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는 시간을 보낸다. 서랍과 책장에서 뜻밖의 발견한 귀한 편지, 엽서, 그리고 사물이 많다. 더러는 여러 문학관에 건네주거나 김천 성희여자고등학교에 기증하고 더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준다. 나는 내가 받은 선물을 꼭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시 선물한다. 내게 선물한 분이 서운해할 수 있어서 당신이 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되는지 묻고 허락을 받는다. 어느 수녀님은 그런 나를 보고 선물의 집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참 기뻤다. 내가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그들은 좋아한다. 왜 그럴까? 어린 시절 작은 것에 기뻐하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일까? 세상에 시달리며 살다가 내가 준 선물을 보며 순결하고 순수했던 어린 날을 돌이켜보는 것은 아닐까? 선물은 돌고 돌아 결국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빛난다고 생각한다. 돌고 도는 동그란 기쁨.

언젠가 미국에 사는 손님이 해인 글방에 왔다. 나는 조개 껍데기에 글자를 써 목걸이를 만들어줬다. 그가 진주 목걸이를 받은 것처럼 좋아했지. 나는 목걸이를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는 수녀님이 주셨는데 잃어버리면 곤란하다라고 했지. 그가 조그만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뻤다. 더 갖지 못해 아쉽기보다 더 베풀지 못해 아쉽다. 하루하루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면서 충만감을 느낀다. 이것이 내 본래 삶이 아닌가 싶다.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소한 선물을 나누고 양보하며 배운다. 깊고 넓은 사랑을 키워야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이 보물이 되도록 정성을 들여야겠다. 언젠가 수도 여정을 마칠 때까지 작은 선물을 더 나누는 수도자가 되겠다고 오늘도 겸허히 다짐해본다. 나를 받아서 키우고 길들여준 수도 공동체에 감사를 드린다. 여러 선배 수녀님과 여전히 같이 사는 여러 선배, 후배, 동료 수녀님에게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서로서로 동그란 마음이 되도록 동고동락의 수련을 해온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이고 선물이다.

프란츠 드르들라의 수브니어, 추억이라는 곡을 데이빗 김의 바이올린과 가일 니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이혜인 수녀님의 단상집 소중한 보물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뭔가를 챙겨뒀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면 상대방은 나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준 귀한 마음도 함께 받는 거죠. 글에 나온 것처럼 선물이 보물이 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은인이고 또 선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고맙지 않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물이라는 게 참 받는 것도 좋지만 줄 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던 물건을 아니면 꼭 아주 아주 좋아하는 물건을 이렇게 주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행복하죠. 자, 5169번님 사연 주셨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유부초밥 도시락 싸고 있어요. 남편이랑 소풍 가려고요. 73살 된 남편 기력이 되면 영화도 한 편 보면 좋겠죠. 정원님이 사연 고르는 극한 직업 줄여드리려고 듣기만 하는데 오늘은 참을 수

없네요. 정원님 말대로 어려운 클래식도 참고 들으니 점점 친구가 돼가고 있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연 고르는 게 극한 직업이 아니에요.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연이 읽는데 미처 못 읽어드린 사연을 보내신 분들이 서운해하시는 게좀 마음 아파서 그렇죠.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유부초밥 도시락 싸서 소풍 가는 거 너무 부러운데요. 옛날에 늘 그랬어요. 김초밥과 유부초밥. 무엇이 더 좋은가? 둘다 너무 좋아해서 반반 먹는 걸 저는 가장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유부초밥 오랜만에 또 먹고 싶네요. 클래식과도 좋은 친구 되어 가고 계신다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A 플랫 장조 작품 번호 53 듣습니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레데릭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 A플랫 장조 오프스 53 마우리츠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 8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들으셨던 7번 굉장히 사랑스럽고 밝고 경쾌했죠. 오늘 8번은 뭔가 좀 더 진지하고 묵직한 표정을 지니고 있는데요. 헝가리 음악 특유의 리듬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애수어린 정서가 함께 흐릅니다. 브람스는 이 헝가리 무곡집을 통해서 단순한 그냥 춤곡, 신나는 춤곡뿐만이 아니라 열정, 기쁨과 함께 또 그리움과 서정도 담아내서 여러 가지 표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8번도 그런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먼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세부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8번 A단조. 아, 참 좋죠. 베르나 타이팅크가 지은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상대적으로 5번이나 1번, 4번, 6번보다도 조금 덜 알려진, 덜 연주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약간 숨은 듯한 작품이지만 참 매력적입니다. 이 곡은 원곡인 피아노 4핸즈로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미셸 베르파, 장 필립 콜라렙, 4핸즈 피아노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8번 A단조를 피아노 4핸즈로 보내드렸습니다.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하는 4핸즈였고요. 미셸 베로프 그리고 장 필립 콜라르의 연주였습니다. 참 좋죠. 이렇게 유명한 곡 들으면 반갑고 좋지만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생소한 곡 들으면요. 뭔가 또 발견한 듯이 다른 기쁨이 있죠. 그래서 전곡 감상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3974번님. 정호님, 저는 남편과 밭에 나와 보석보다 예쁜 보리수 따고 있어요. 음악과 함께하니 더욱 아름다운 날입니다. 아, 보석보다 예쁜 보리수. 남편분과 함께 그 보리수를 따고 계신 모습을 왠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예쁜 그 한 폭의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면 더 좋으시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송어 가운데 4악장 주제와 변주 준비했습니다. 가곡 송어를 주제로 해서 여러 형태로 변주를 한 악장이고요. 총 5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퀸텟 작품 중에 4악장입니다. 5명의 연주자는요. 파멜라 프랭크의 바이올린, 레베카 영의 비올라, 요요마의 첼로, 에드가 마이어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에마뉴엘 X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합니다. 1부 끝곡이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구모균 작사 작곡 기억의 향기 베이스 손혜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피아니스트 희석 엘리아스 아클리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ARD 콩쿠르 준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라벨의 라발스 등을 연주합니다.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4개와 피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개를 들려주죠.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노래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220년 역사의 루체른 심포니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미하엘 단데를링이 지휘하고요. 한재민의 첼로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 그리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결성 54주년을 맞는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에딧 피아프의 샹송, 엔니오 모리콘의 영화음악 등을 연주하죠. 7월 12일 일요일 오후 5시 롯데콘서트홀입니다. 끝으로 책 선물입니다. 작가 이단의 콩깍지라는 책인데요. 반려자를 떠나보낸 절망 속에서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저자의 홀로서기와 삶을 돌아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사계 겨울 가운데 2악장 라르고를 펠릭스 사유의 바이올린과 이무지츠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865님 사연입니다. 평일 아침에 일하면서 주로 들어요. 풍경이 빠르게 바뀌는 걸 보며 듣는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더 좋아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풍경 창밖을 보고 계신가요? 정말 이 계절이 바뀌면서 풍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죠. 저도 연습하는 그 스튜디오의 창에서 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바깥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초록색 변하는 거 보면서 야 초록이 이렇게 금방 짙어졌네 이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요. 풍경 바뀌는 거 보면서 음악 들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프란치스코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아 알함브라 궁전 여기도 안 가보신 분 꼭 한번 버킷리스트에 담아보세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여 아람브라 궁전에 가시게 되면 꼭 이 음악과 함께 가십시오. 거기서 들으셔야 됩니다. 4679번님, 엄마 따라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엄마가 매일 즐겁게 듣는 라디오 채널인데 핸드폰 앱으로 처음 다운로드 받아 저도 멀리서 클래식 듣네요. 집안일 하면서 듣고 있으니 마음이 엄청 편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야, 엄마 따라 아당에. 엄마가 아주 정말 너무너무나 좋은 선물을 해주셨네요. 꼭 여기서 둥지 트시고 매일매일 오시면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679번님 환영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오페라 아리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들리죠.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바리톤 레나토 브루손의 노래,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운명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듣겠습니다. 정말 이 따다다단 요 네 음을 모티브로 해서 이 엄청난 교향곡을 만들어낸 베토벤의 천재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곡을 또 오늘은 제가 가장 최애하는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단조 운명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윈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참 이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건축물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정감 있고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자, 3031번님 사연입니다. 잠들어 있던 집을 깨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두 달. 엄마가 아파온 7년 동안 박제되어 있던 집안 곳곳을 찬찬히 뜯어내 새롭게 조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을 위해 엄마 방 벽면 곳곳에 붙여뒀던 유의사항들도 이제 모두 떼어내고 엄마 방을 엄마가 아프기 이전으로 되돌려뒀습니다 하셨어요. 아유, 아픈 작업을 하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편찮으시면 한편으로는 또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또 간병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3031번님도 이렇게 방 새롭게 단장하신 것처럼 마음 단장도 새롭게 하시고 엄마는 예쁜 모습 추억 속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애절한 음성, 그리고 알렉산더 빌루마니스가 주연한 라트비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블라디미르 바빌로프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이네사 갈란테의 노래와 알렉산더 빌루마니스가 주연은 라트비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044번님 사연입니다. 정원님, 강아지랑 산책할 때도 클래식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댕댕이랑 산책하면서 듣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하셨어요. 아, 이 읽는데도 행복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요. 우리 댕댕이도 같이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혼자 귀에 이어폰 꽂고 들으시나요? 아마 댕댕이는 그냥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좋겠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평화롭고 따뜻한 곡 함께 하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가운데 에어, 카를 뮌싱어가 주연은 슈투트가츠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가운데 에어, 칼 뮌히가 주연은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켈틱 우먼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이니스프리의 섬.

0: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원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곡인데요. 킹 싱어즈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내일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을 들고 산으로 올랐던 이들의 발걸음처럼 밥 한 덩이도 나누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아이노삽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요한의 음성으로 예수 영광 버리사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3년이라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평생 그 뒤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 음성 앞에 엎드렸던 바울처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 이끌리어 LA 남성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보라의 음성으로 주여 나의 생명 들으시고요. CL 여성 중창단의 곡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임정근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운성님께서 신청하신 주 예수 해변서 이장희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아무 흠도 없고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사연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님, 아드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주신 아들 제발 치유하소서. 젊은 나이 이제 24살에 꿈과 희망을 놓고 힘들어하는 유빈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지켜내길 기도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치유라기보다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는 특히나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불안해하는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유빈님을 위한 기도에 저도 두 손 모아봅니다. 조나단님께서는 어제 10시에 취침해서 숙면 취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척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이런 글 참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그리고 유동근님께서는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찬양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은 오늘 가정예배서 묵상의 지정곡이네요. 2부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동사님, 샬롬. 모든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주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찬양 신청합니다. 조혜리의 터치 신청해 주셔서 준비합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신예수님께서 청하신 전용대의 달리다 굼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0: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은 꽃마리님께서 정하신 최현수의 작은 불꽃 하나가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74장 찬송 오 만세 반석이신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전도단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1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오늘은 터무니없는 빈말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해리지 프랭크퍼트의 온 불쉿이란 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번역된 제목은 개소리에 대하여인데 원제의 불쉿, 허튼 소리 뉘앙스를 잘 살려 한국의 상황 속에서 회자됐습니다. 특히 정치적 소란 속에 등장했던 해괴한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고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의 제목이 신박한 통찰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허튼 소리의 원조인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샘이라고 떠버리지만 물이 없고 대기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에 사라질 안개 같은 자들이며 어두움 속에 있다가 결국 주님께 심판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그야말로 부풀려서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빈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교활함으로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습니다. 협잡도 자행하는 것이죠. 프랭크퍼트에 의하면 개소리의 포장지는 진심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진리와 무관합니다. 자신들의 집단과 신념의 진심인 이단들의 적지 않은 성도들이 현혹되지만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허튼 소리와 협잡을 단호히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유동근님께서 이 곡 청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CBS 합창단이 부른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리고 그레이스 플로우와 정유선의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하루님, 근심이 가득해서 그런지 요즘은 눈이 너무 일찍 떠지네요. 그래서 출근하면 피곤해지는데 주님 제게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소서. 방송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근심거리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루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근심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었구나, 그런 날이 올 텐데요. 얼른 근심거리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오시는 거는 저는 좋은데 마음은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네요. 스텔라님,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면접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면접 보시는군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님께서는 기도문 적어주셨는데요. 주님, 저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저를 아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언제나 사랑이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언제나처럼 작은 자님의 기도에 또 감동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좁은길님께서는 정년퇴직 후에 재취업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일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내일부터 방송 들으며 걸으려고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몸을 움직이면서 재충전하시고 그래서 일하시는데 더욱더 힘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모키님께서 오늘 하루도 감사히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조수아의 찬양 청해 주셨고요. 유리정은님께서는 선물 같은 하루의 시작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존 영의 하나님의 사랑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죠.

기다림을 모르는 나에게 그것은 지루하고 두려운 고통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고 앞을 더듬게 만드는 위기와 변화와 격동은 단지 고통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참모습이 태어나게 하는 창조의 목소리다.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를 기다림의 계절로 비옥한 자리로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키드의 내 영혼의 기다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순간을 창조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서울 모태탑 창단이었습니다. 먼저 전해드린 곡은 내 맘이 낙심되며 한명성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항암 치료받으러 서울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81번. 거제에서 서울까지 4시간 넘는 여정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여정이라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가족 위해 오늘도 힘내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청해 주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의 곡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0: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할인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마커스 워십의 찬양을 정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못해 피는 꽃이 없듯이 그냥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없다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피어난 꽃에도 향기가 있고 버림받은 잡초더미에도 단비가 내리니 삶이 힘겹더라도 살아갈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는 것, 기쁜 날에는 감사할 이유를 찾고 또 힘든 날에는 견딜 이유를 찾으면서 하루를 채워가는 게 바로 삶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Fairies, Lord Jesus, Ruler of Nature, 마뉴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출근하려고 나오니까 고요하고 조용해야 할 새벽에 무슨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뭔가 하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새소리였습니다. 아침 새소리. 아, 공기도 너무 시원하고 또 하늘 빛깔도 이렇게 편안한 색이고 새소리가 어찌나 명랑하고 활기찬지요. 새 종류가 이제 몇 종류는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출근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계속 걷고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유독 그랬어요. 그래서 출근길에 마주친 이렇게 걷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시원하고 좋은 아침 공기 속에서 걷기, 아침 운동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출근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용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십시오. 중국어로 듣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샬롬. 오늘은 군부대 호국교회 방문갑니다. 80명의 장병들과 예배드리고 만찬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주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신촌 장로교회 드보라 여전도회에서 후원하는 부대입니다. 와, 함께 가자님, 잘 다녀오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 특식 먹고 더 기운 내겠어요. 여전도회에서 보시기에 우리 국군 장병들이 다 내 아들 같고 그렇겠죠?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0307 뒷자리 쓰시는 분은 인천 청학동 3및 전원주택입니다. 아침마다 939 틀어놓고 나를 깨우는 우리 남편 아침 식사 준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길 집사님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하셨고요. 루치아노님은 청주 계시네요. 사천동 성당과 생명누리공원에서 CBS 방송 듣고 있습니다. 4520 문자 주신 분은 충남 부여 가려고 강남

남부터미널과는 승용차 아닌데요. 이 아침에도 차가 막히네요. 하지만 네, 음악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바님, 오늘 봉화군에 출장 갑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준공검사 잘 마치게 기도합니다. 와, 여기서도 들어주시고 저기서도 들어주시고 우리 CBS 방송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많으셔서 참 좋아요. 방금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드린 분들께 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전 무대 위에서는 모든 연주자가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얼핏 불협화음처럼 들리는 이 순간은 조율의 시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오보에의 기준음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소리를 섬세하게 다듬는

오늘의 시간. 이 조율 과정이 없다면 뛰어난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도 결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죠. 조율의 시간은 짧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소리를 지닌 악기와 같은데요. 각자의 소리를 온전히 내면서도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려면 먼저 기준음에 나를 맞추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준음에 나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저 영적 소음만 만들어낼 뿐이겠죠.

우리에게 영적 기준음은 무엇일까? 오직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가치관이 흔들려도 언제나 온전히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내 하루를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새아침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가득 부어지는 느낌이에요. 6월 11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와, 새벽 출근해서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항상 잘 듣습니다. 딸 이원하가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욱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삼촌 궁녀님 댁의 캬.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에 우리 따님 기쁜 소식 취업 축하드립니다. 새벽에 출근하셨는데도 기분이 좋으니 하나도 피곤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다양한 청취자 사연을 소개하면서 여기서도 듣고 계시고 저기서도 듣고 계시네요 했더니 3943번으로도 미나님 이곳 저곳 여기저기에 여기 한 곳 더 추가할게요. 여기는 강원도 해발 700의 산소도시 태백입니다. 산소와 함께 찬양음악이 가슴속으로 들어와요. 야,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시는 사연은 공감각적인 사연들이다. 이거는 살갗에 와닿는 이 사연의 느낌이 굉장히 차갑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깊게 심호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휴대전화 뒷자리 1590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우리 영재가 11월 결혼을 앞두고 오늘 웨딩 촬영을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37살 아저씨입니다. 큰 가방을 끌고 이고 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아서 한다니까 뭐라도 거들고 싶은데 그저 기도뿐이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비 신혼부부에게 있어 어쩌면 결혼식 당일보다 더 행복한 날일 수 있죠. 웨딩 촬영일. 아드님 영재씨 촬영 준비물 등 그 큰 가방 안에 어떤 소품들이 들어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인생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았을 때 우리는 날개 없이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쁨을 느낀다고 이 곡에서 말합니다. Everybody's looking for that something. Westlife의 Flying Without Wings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인생의 여정들을 지켜보며 우리 부모님들은 더 행복하고 기쁘시겠죠.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여기까지입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용신입니다. 북유럽 쪽에서는 도토리를 행운과 가능성의 상징으로 여겨서 선물로 주기도 한대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지만 언젠가는 수백 년을 살아가는 거대한 참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어쩌면 도토리 하나와 같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아침이지만 그 안에 어떤 만남과 기회, 뜻밖의 행복이 숨어 있을지, 얼마나 멋진 하루가 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니까요. 그대의 손 위에 도토리 하나를 선물해 드릴게요. 아직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보세요.

0: 그대의 손 위에 도토리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하루의 기대감을 좀 높여보시죠. 셀린 디온과 일디보가 함께한 노래예요. I Believe in You 들으면서 6월 11일 목요일 아침 시작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0: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Black Eyed Peas, Justin Timberlake, Where is the Love 들으셨고요. JCJ featuring B.O.B, Price Tag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제주 딸기산도님이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싸이월드의 제 도토리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때 그 도토리는 진짜 우리의 자산, 부를 과시하고 막 모아두고 싶고 많은 것들을 이 돈으로 예쁘게 하고 싶고 막 뭘 사고 싶고 이쪽으로 자산을 늘리던 시대가 또 있었죠. 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올해 첫 목이 포획했습니다. 공군 방공포 군의관 시절에 배운 미사일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맨손으로 모기를 잡았습니다. 퇴역 군의관 황대위 아직 살아있네 1052님께서 주셨는데 저는 공군 출신 아닌데 올해 모기 3마리 잡았어요. 2마리는 맨손으로 잡았고 1마리는 휴지를 활용해서 나름 잘 잡아냈는데 아직 얘네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미 뭐 등장했고요. 재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의 실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하던데 아직 본격적인 활동 이전에 워밍업 시간인가 보다. 나한테 순순히 잘 잡혀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엄청 많아질 거예요. 남편이랑 일하다가 모처럼 오늘 1박 2일 휴가를 가지기로 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일단 카페에 가서 혼자 커피를 마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귀 뚫으러 가서 예쁜 귀걸이하고 올 거예요. 라고 1894님 오늘의 계획. 좋은데요. 7시 19분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오세요.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특히 벼락과 돌풍, 일부 지역에 우박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고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좀 선선하죠. 이렇게 요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이유가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6도, 광주와 부산 27도, 대구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대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 후반에는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다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제주도와 일부 중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17.3도고요. 광주가 18.9도, 대구 19.2도, 부산이 21도입니다.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옥상 딸기가 아침마다 이 라디오 대체 불가하라기에 오늘은 다른 라디오 안 듣고 레인보우에 왔어요. 우리 다섯 살 왕자님 등원 준비하면서 듣겠습니다. 라고 데이비 데이님께서 주셨습니다. 옥상 딸기는 저희 청취자 닉네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친구 손잡고 오신 것 같아요.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 율로님의 신청곡 글렌 메데이로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벼락시케님 신청하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용신님과 함께 키웠다 싶은 우리 예쁜 큰아이 써니의 22살 생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써니님 거 축하드립니다. 5870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박보게만 생활해서 이런 한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술을 하고 휴식하는 중에 세상이 달리 보이네요. 빨리 건강해져서 평범한 일상 보내줘야죠. 흑진주님이세요. 부엔카미노님 청해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웸의 I'm Your Man.

5051님께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9개월간 수십 장의 이력서를 낸 끝에 오늘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잘 보고 오라고 힘나는 음악 부탁드려요 하셔서 힘나게 이 노래도 전해드렸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 Rock'n'Roll is King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은 아침.

3주 만에 집에 돌아왔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내가 없었던 3주의 시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니. 거실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어쩐지 조금 맥이 빠졌다. 깔끔하게 정리되었거나 먼지가 쌓였거나 아니면 가구 배치라도 바뀌었다면 좋았을까? 내가 보낸 시간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애초에 시간이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뒷마당으로 나갔다. 선뜻 다가서는 바람의 온도가 달라졌다. 떠날 때 한 송이 피었던 해바라기가 여러 송이가 되었다. 뿌리를 땅속으로 내리고 물을 마시고 살아 숨쉬는 식물에게 뚜렷한 변화가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와 거울을 보니 내 마른 얼굴도 고향 음식으로 볼살이 살짝 올랐다. 역시 시간은 있다. 냉장고 안이 궁금했다. 야채칸 구석에서 3주 전에 사놓은 브로콜리 봉지를 꺼냈다. 좀 시들었다. 냉장고 옆에 놓인 자루를 들어보니 손가락만한 초록색을 올린 양파가 보였다. 같은 시간을 먹고 시든 것과 자란 것이 날아냈다. 시간을 겪은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내 여행의 시간이 양파 싹만큼 의미가 있었다고 혼잣말을 했다. 갑자기 싹을 힘차게 밀어올리는 양파의 변신이 보고 싶어졌다. 투명한 병에 물을 담고 그 위에 양파를 올렸다. 길 건너 늘어진 푸른 삼나무들이 커다란 창을 시원하게 메웠다. 그 익숙한 풍경은 여러 해 전과 다르지 않다. 삼나무는 해마다 제몸 안으로 나이테를 그려 넣을 텐데도 내가 바라보는 풍경은 그대로라니. 나무와 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같은 숙주 안에서 자라고 소멸하지만 머무는 기간은 다르다. 나무가 겪는 수백 년의 시간은 인간이 겪는 시간보다 더 길기 때문일까. 시간 속을 분주하게 지나온 내 눈엔 나무의 변화가 미미하다. 액차 같은 창틀 속에 시간에 갇혔나 싶은 순간 멈춘 시간을 뚫고 무언가 움직인다. 어느 틈에 시간이 창을 어둑어둑 채워놓았다. 유리창에 비친 여자의 모습만 점점 선명해진다. 시간은 있다. 적어도 지금의 그녀에겐. 여자가 어둠 속을 응시한다. 시간이 움찔한다. 들키지 말아야 해. 언젠가 영원히 오면 나는 그 속으로 빨려들어가 촛농처럼 녹아버릴지도 몰라. 시간이 발꿈치를 들고 몰래 달아난다.

0: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연미숙의 스무 날 후에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하게 하는 증거들 있잖아요. 앞머리가 눈을 찌른다거나 발톱이 양말을 찌르게 될 때, 이때 좀 은근히 당황스럽고 확 놀라게 되면서 시간이 흘렀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시간의 흐름을 어디서 그대들은 느끼시나요?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1322-3705님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7575-7575.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2: Free Tempo Sky High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선택 목요일이 있는 날 선택하러 2부로 오세요.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웠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송파구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선관위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공식 회의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4% 넘게 하락해 7,730.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SNS에 활용해 일반 제품을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기자회견을 통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체코와의 첫 경기가 시작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뚝섬 한강공원 등지에서는 단체 응원전이 열립니다. 용인 에버랜드의 판다 아이바오가 세 번째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출산은

2020년 푸바오, 2023년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 판다 자연 번식 사례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후부터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최대 30mm, 남부지방 최대 20mm, 강원 내륙 최대 5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 대구 29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렸어요. 풍금새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자, CBS 음악의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는데 저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엔 선택하셔야죠. 선택 목요일. 그대들은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뭘 보시나요? 맛있는 음식? 아니면 볼거리? 즐길거리?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가수나 스포츠팀 또는 특별한 행사 때문에 특정 도시를 여행지로 정하기도 합니다. 자, 선택 목요일, 목요일엔 선택하라. 오늘 소개할 도시는 관광 만족도, 미식 문화, 그리고 대형 공연까지 여러 이유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도시예요. 지금부터 세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힌트들이 가리키는 도시는 어디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설명드리죠.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시아 주요 도시 만족도 조사에서 이 도시가 싱가포르와 도쿄를 제치고 종합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 CNN이 최근 이 도시의 음식 복국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독과 오명을 걷어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이라는 기사를 냈어요. 이 도시의 보고 요리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해산물 미식 관광지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죠. 6월 12일, 13일 양일간 BTS가 바로 이 도시에서 월드투어 아리랑 콘서트를 엽니다. 자, 설명해드린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오사카, 2번 방콕, 3번 하노이, 4번 부산. 힌트를 드리자면 이 도시 하면 갈매기가 떠오르고 자갈치 시장도 유명하죠. 1번 오사카, 2번 방콕, 3번 하노이, 4번 부산. 정답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20분 뽑아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 자, 광고 후에 나가는 노래 세 곡 잘 들어봐야겠죠? 왜냐면 여기에 힌트가 숨어있거든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0: 을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 청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오늘 힌트송에 불만 없으시죠? 완벽해요, 완벽해요. 이런 반응 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베리의 부기우기 댄싱 슈즈. 부. 타자냐? 산타 마리아. 산. 부산 나왔고요. 거기에 또 서비스 음악처럼 폴 모리아 악단의 Please Return to 부산 포트. 돌아와요 부산항에. Please Return to 부산 포트. 이것까지 들었습니다. 와, 노래 지금 따라 부르고. 저 오늘 얼마 전에 부산 당일로 다녀왔어요. 별솔별 하하랑님이세요. 태종대에 있는 해녀촌 아줌마들이 회 떠주시는데 바다 보며 맥주 한잔 먹는데 진짜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감성마을도 좋고 자갈치 시장, 깡통 시장 먹을 거 많고 그날 3kg는 쪄서 왔잖아요. 부산 너무 좋죠. 근데 지금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 시작은 CBS님인데 외국 팬들 지금 엄청나게 부산 많아요. 지하철, 백화점, 팝업스토어 줄이 어마어마해요. 아, 부산의 소식을 지금 예, 알려주셨어요. 저 부산 아지매예요. 제가 사는 곳이 사직동인데 저희 동네 완전 축제 분위기. 저녁마다 공연이 펼쳐질 경기장에서 음향이랑 뭐 조명 체크하는데 음악 많이 들리고 진짜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라고 5082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부산이 어떤 도시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도쿄가 3위, 싱가포르가 2위인데 부산이 만족도 1위 나왔습니다. 저 부산에 한 달 뒤에 갈 거거든요. 기차표 티켓팅 다 했어요. 부산의 대표 음식을 알고 가네요. 저 꼭 먹어볼게요. 라고 3126님이 주셨는데 사실 저는 복국이 부산의 음식이야? 이거 잘 모르고 있었어요. 부산은 돼지국밥이지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밀면이지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복국 이게 또 부산의 아주 유명한 음식이라고 대표 음식이라고 그 미국 CNN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물 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어가 독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성을 잘 걷어내고 손질해서 이거 끓여내는 어떤 기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의 미식 문화와 지역성을 보여주는 음식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정작 저는 복국이 부산이었어? 이건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모레 있습니다. BTS 월드 투어 아리랑 인 부산 콘서트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네, 이 도시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CBS 음악 FM이 또 주파수로 따라가는 도시가 대도시가 또 부산이거든요. 부산 청취자들 그대들 잘 계시죠? BTS 전국의 Dreamers 5919님 청해 주셔서 이 노래 또 함께 듣겠습니다.

비욘세는 헤일로였고요. 아델은 헬로. 딱따구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샤키라와 버나보이가 부르는 다이 다이. 내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샤키라가 부를 공식 주제가입니다. 아까 전국의 드리머도 들으셨는데 이 노래는 2022년 남아공 월드컵의 주제가였고요. 와, 부산. 부산이면 꼼장어죠. 부산은 어묵이죠. 씨앗 호떡이죠. 멸치 쌈밥이죠. 국제영화제죠. 아침 러닝이죠.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그 여행 갔다 오신 분이 아침 러닝도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프로야구 너무나 좋아해서 여행 다닐 때 야구장 있는 도시 위주로 다녀요. 경기 끝나고 그 도시의 유명한 맛집에서 맛난 음식 먹고. 아, 진짜 멋진 여행이 되더라고요. 7703님은 이렇게 여행을 하신대요. 와. 저 여행 갈 때 냉장고 좌석을 꼭 구입하거든요. 그 여행지의 특징을 가장 표현한, 잘 표현한 기념품. 집에 와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볼 때마다 여행 생각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9922님. 여행에, 예, 꼭 해야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지금 도시 나오고 이러니까, 아, 여름 휴가 때 부산 가야겠다 하신 분도 좀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저도 부산 가고 싶다.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8시 44분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남편의 50세 생일 축하해 주세요. 병규님 축하드립니다. 4429님께서 축하 사연을 보내와 주셨네요. 폴 영의 Every Time You Go Away, 이석강님의 신청곡 함께 듣습니다.

얌얌님이 남아공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주셨어요. 남아공이 아니네요. 카타르네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저 어제도 그대 아침 음반이 5집까지 나왔을 텐데요. 이런 거 받았잖아요. 아니 끝까지 잘못된 정보를 제가 남발하고 가네요. 너무 죄송하고. 아니 오늘 어떤 분이 녹방인가요? 아니 보세요. 이게 녹방이겠습니까? 325님 저희 지금 생방하고 있어요. 생방. CBS 음악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역 우미림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6445님께서 저에게 팝송을 알려준 라디오, 그대 아침에 용기 내서 보냈던 첫 신청곡이에요. 용신님, 언제든지 어디 가시든지 저 응원할 거예요 라고 주셨거든요. 아직은 안 가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가요. 토요일까지는 생방도 해요. 제시 맥카트니 뷰티풀 소울 남기면서 물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작가 가운데 허병직 시인은 1988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나온 시집 신갈나무 푸른 그림자가 지나간다를 보면 만종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를 바탕으로 노랫말이 만들어지고 작곡가 윤학준이 곡을 붙인 가곡이 바로 마중이죠. 우리에게 마중의 작사가로 익숙한 허림, 그가 바로 허병직 시인입니다.

윤학준 작곡가는 허림 시인의 글에 담긴 연연한 마음, 즉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정서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마중이라는 가곡은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라는 가사처럼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문 밖을 서성이며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던 따스한 온기가, 마중 나오던 풍경이 새삼 떠오르는 아침입니다.